달고 노동당원의 기계를 높이 떨치자 이런 제목의 글과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서 관건 쪽인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기간공업 부문에서 맞닥뜨리는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오직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조국 건설의 첫 기설계에서 허종숙 동지를 당의 선전일꾼으로 내세워주시고 친오보이의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데 대해 전하는 조선혁명박물관 혁명전우관 연속참관기를 싣고 정치용어 혁명적 원칙성을 해설한 글과 당의 따뜻한 사랑 속에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란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흥하는 삼광 이런 제목으로 당의 손길 아래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전변된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을 찾아서 쓴 기행 세 번째 분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제13차 베이징 향산연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량강도당위원회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더욱 앙양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소식과 미도운 당세포비서들을 소개한 글들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조국을 위해 인재가 될 때 대해 쓴 글과 집단의 제일가는 제부 이런 제목으로 은촌 자목관리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대루리어 애국의 초소를 지켜가고 있는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여성 혁명가들에 대해 이런 제목으로 평안남도의 요맹원들이 자립경제의 전초기지로 자원 진출한 소식과 서부지구 영해군인 보양소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 평양시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시작된 소식과 전국 인쇄공업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이 소식들은 민주조선도 냈습니다. 신문은 5면에 과학적인 작전과 지위는 올해 목표 점령의 담보이다는 데 대해 쓴 글들을 주고 기루원료 해결에서 발휘된 혁신적인 일본세 이런 제목으로 화대군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하여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원아들이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친다 이런 제목으로 청진중등학원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하여 사회문화 기사들과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연의 글, 전지구적인 핵안전 교란의 절대적 인자 워싱턴의 핵잠수함 동맹 확장 책동을 싣고 제침야망 시련의 돌격대 이런 제목으로 군국주의 부활에로 끊임없이 질주해온 일본의 행적을 폭로한 글 세 번째 분과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주고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서 관건적인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우리 당은 애국적인 근로자들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 핵심 견인기 이런 제목의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태천군인민위원회에서 산불 감시 및 통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과 개성시에서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역사유산 보호관리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상원의 투쟁정신과 투쟁본대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 발전을 능숙하게 선도해 나갈 결의를 담은 일꾼들의 지상위원단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성대표단이 제13차 베이징 향산위원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제20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지적재부의 창조를 장려하고 의류통과 리용을 촉진시켜주는 의의 있는 계기, 이런 제목으로 지적 소유권 부문 졸람의 2026을 돌아보고 쓴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주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연의 글, 전지구적인 핵안전교란의 절대적 인자, 워싱턴의 핵잠수함 동맹 확장 책동과 영토 수복을 떠드는 일본의 속심을 폭로한 글, 그리고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새에 즈음해서 중국,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4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 도소미 사진전 시위,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이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백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자력으로 승리 떨쳐온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록한 영화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 등을 보여주는 동영상 편집물들이 상영되었습니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세계평화기금회, 중국 전략 및 관리연구회, 지원군 연구분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인사들은 위대한 나라의 국경제를 경축하는 행사에 참가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난 78년간 조선은 당의 영도 밑에 자주 자립 자유로 빛나는 여정을 아로새겨왔다고 찬양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현대 조선 역사에 새 기운을 열어놓으시고 국가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김종일 영도자께서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시고 조선식 사회주의가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이끄시었다. 그분들의 업적은 조선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인 중의 위인이신 김정은 총비서의 탁월한 영도력에 대해 끝없이 탄복하며 그 일을 높이 존경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중조 친선은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불패의 친선이며 중조 이민이 공동으로 수호해야 할 귀중한 제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키스탄 인민당 소속 국회 상원의원, 파키스탄 조선 친선 및 연대성 위원회 위원장, 파키스탄 민족당 부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영도자께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시어 조선을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으로 전면시키시었다.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정력적인 영도가 있어 조선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 책동 속에서도 승리의 한길로만 나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격찬했습니다. 미얀마 기자협회 중앙집행위원은 위대한 수정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련된 영도를 받는 조선은 막강한 발전 잠재력을 과시하며 비약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나라를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자력갱생의 기치를 변함없이 지켜들고 나가도록 하시었다. 그의 계산은 국가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며 지방인민들도 수도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전개해 나가신다. 그의께서 계시어 조선은 더욱 강대하고 부강번영할 것이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에 의해 조선민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 건설 염원이 실현되었다고 하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국호 재정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데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국가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보다 강화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근 80년에 달하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안고 돌이켜보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오늘날 김정은 각하의 영도 밑에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이민들은 공화국 국민의 영예를 간직하고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인을 놀리우는 기적과 변혁들을 계속 이룩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식에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
1: 당제 구차대비가 가리킨 세전막목표 점령을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에서는 해당 공장들에서 질 제고를 위한 연구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술 용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매달 진행되는 제품 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평양 양말 공장과 선교 편집 공장에서는 생산자들의 창의 창발성을 개발시켜 최근에 만도 인체에 좋은 여러 가지 기능성 양말들과 여러 종의 아동 내의를 개발했습니다. 제품의 가짓수를 들이고 고지를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 의류원 신발공장과 원산 구두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모양과 형태가 다양한 새로운 형식의 신발들을 내놓았습니다.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을 비롯한 방직공업 부문에서도 드림성과 부드러움성이 개선된 옷감촌과 나렴촌, 목수건, 머리수건 등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0: 황인남도 장현군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일터에서 일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정근 특파기자와 만난 장현군 일용품 공장 책임기사 정명수, 작업반장 최준환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공장에서는 우선 질제거 사업을 위해서 기술자 기능공 대우를 누리게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고서를 적극 운영하면서 여기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술기능이 높은 종업원들이 기술기능이 낮은 종업원들을 한 명씩 책임지고 현장에서 배아줌으로써 기술자 기능공 대우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질제거에서 첫 번째로 나서는 요구이기 때문에 목요 설비 점검 검열의 날을 통하여 설비 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설비 점검에서 나타난 편향들은 즉시 대책하고 모든 종업원들이 표준 조작법대로 설비들을 능숙히 다룰 수 있게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 비누 생산 공정에서는 종제 공정, 고마 공정, 혼합 공정, 송용 공정이 중요한 공정들입니다.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공정들인데 우리 작업관에서는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시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제품의 질은 그전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1: 다음, 오스트랄리아의 한 섬에서 조류독감으로 죽은 바다사자가 발견됐습니다. 13일 정부는 사우스 오스트랄리아주 해안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섬에서 한 마리의 바다사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검사 결과 H5N1형 조류독감 비루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약 1만 2천 마리의 바다사자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 85%가 사우스 오스트랄리아주에 있다고 합니다.
0: 공기 저하기가 온도를 낮춘다는 데 대해서는 인차 이해할 수 있지만 습도를 조절한다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습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공기 중의 수분 함량을 조절해서 실내 습도를 알맞춤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에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인체가 열을 내보내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덥고 답답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열 전도가 빨라지므로 사람들이 추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웃음길의 점막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입안이 매우 마른 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 목구멍이 붓고 목소리가 갈리게 되며 코피를 흘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위의 공기는 습한 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분이 있는 공기입니다. 공기의 수분 함량은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분 함량이 보다 늘어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더 이상 수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공기를 포화공기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실내 습도는 여름철인 경우 40 내지 50%입니다. 겨울철에는 30 내지 50%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습도는 80% 개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30% 이하로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공기 중의 습도가 인체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내 습도를 계절 변화에 맞추어 적당한 범위 내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공기 저하기에서 찬 바람이 나올 때 배수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하기가 냉각 상태에 있을 때 실내의 공기는 증발기를 통과해서 찬 바람으로 됩니다. 실내 온도가 이슬점 아래로 떨어지면 공기 중의 수분이 물방울로 돼서 배수관을 따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마철이면 습도가 대단히 높아지는데 이때 실내 온도를 낮추고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 저하기는 실내의 온습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냉풍 방식으로 습기를 제거하는 것 외에도 많은 공기 저하기들은 제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 저하기들은 냉풍 방식이 아닌 상태에서도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을 보면 공기 저하기는 증발기에서 냉각된 공기를 다시 본래 온도로 가열해서 내보냅니다. 이때 실내 온도가 설정값과 비슷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공기 중의 수분이 대부분 제거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항온 제습이라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거정록 고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에는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지능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입니다. 농촌지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우리 농촌이 변해도 확연히 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살림집들이 농업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차려지고 그들이 도시 사람들 부럽지 않게 새 생활, 새 문명을 마음껏 누리는 새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부원 우광훈 동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는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천명한 역사적인 회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김현훈 총리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역으로 나선 우리 혁명 실천, 농촌의 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이뤄나가자 해서 농촌 진흥을 강력히 다구쳐 우리 당의 농촌 건설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서원께서 제시하신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은 우리나라 농촌 건설의 어렵고도 방대한 과제들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최단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실천적 무기입니다.

0: 저런 회의에서 격려하는 좀비 소동지께서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고를 높이 들고 농촌 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취해진 중대 조치들은 회의 참가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전국의 농촌 마음들을 모두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은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쌀로서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격려하는 총비소동직에 있어서 농촌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거세차게 벌어지는 농촌 산림집 건설의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각종 문건과 설계들, 취해 주신 여러 조치들과 과업들은 그대로 농촌 발전의 리정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앞을 다투어 솟아난 사회주의 농촌의 희한한 실체들은 정말 많고도 많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산림집들을 남겨주시고 신선한 남세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격려하는 총비소동지의 위민 건신의 여정 속에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온실농장들이 곳곳에 일떠섰습니다. 중평 온실농장 경리 김태식 동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1: 예로부터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늦게 물러가는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하여 남새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신 것이 바로 환경북도였습니다. 그러던 곳에 이렇게 희한한 온실농장이 건설되었을 때 우리 도안의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농장을 토지전략형, 노력전략형,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을 배합한 현대적인 농장으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농장 운영준비사업도 예견성 있게 밀고 나가며 온실농사에서 혁명을 일으키도록 방향과 방도를 한이 밝혀주신 격려하는 총비소동지 세심한 영도에 의해 흙먼지 날리던 중평지구의 거창한 온실바다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자신이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이민이 따로 없다는 것이 격려하는 총비소동지께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신조입니다.
0: 새 시대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를 일떠선 삼광 축산농장 조업식을 우리 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쪽부터 내려오는 산천 경계밖에는 눈이 드는 곳이 없었고 농촌의 세기적 낙후성이 다분했던 운전군의 막바지 꼴이 현대 농촌과 현대 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표준 실체로 정사진으로 전변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하시며 그리도 희열이 넘쳐 계시던 격려하는 총비소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면서 농업 근로자들 뿐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에 설레이던 그날들 모든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부유하고 문명한 미상향으로 전면시키는 역사적 위협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심주어 선언하시는 격려하는 총비소동지의 뜻깊은 연설의 구절구절을 우리 인민들은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그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어난 행복의 터전에서 인민이 터치는 이 격정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읍에서도 수심리 명을 넘고 고를 지나 굽이 많은 소로길도 끝나던 삼광 바로 여기서 펼쳐졌구나 더 넓어지고 더 환해진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새로운 길이 맞들어진 새 집을 짓고 기계농사로 다수확을 내면 그것이 흥하는 농촌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얼마나 멀리를 우리 원수님 바라보신 것인가 그 얼마나 희한한 앞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인가 바닷가 마을들엔 무수한 낙원포들이 산골 마을들엔 새로운 삼광리들이 문명과 부흥의 자태를 솟구고 솟구리니 가슴 벅찬 이 시대의 숨결을 안고 도약하자 생활이여 복된 삶이여. 그렇습니다. 경연은 총비소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그의 끝없는 노고와 헌신에 떠받들려 지금 이 시각도 우리의 농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노보이께서 되시어 더 희한하고 더 눈부실 사회주의 농촌의 밝은 미래를.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열도시의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가 있고 이열도시 55분 국제 안보 문제 평론가의 글을 보내드립니다. 전 지구적인 핵 안전 교란의 절대적 인자, 워싱턴의 핵 잠수함 동맹 확장 책동. 13시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6시 31분 회룡 과수 농장의 묘목 분조장,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 기족 창조의 선구자들로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9시 48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이름.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오보이 사랑은 육아정책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9분에 방송국 오보이의 소원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실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탁월한 사상과 용도로 전면적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아래 오늘 나라의 지역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수산성 책임부원 리성철 도무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탄생과 더불어 지방경제 토대가 완전히 개변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날 원나라에 소문을 내며 흥하던 물고기 거장이었지만 자연기후적 역량으로 줄어드는 바다 자원과 촉박한 땅으로 인해 생활에서 죽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신포시 인민들을 두고 누구보다 깊이 마음 쓰신 분은 바로 우리의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이시였습니다. 우리 혁명사의 오늘의 창성연속회의로 기록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를 지도하시면서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께서는 풍무동 지구 앞바다 수역에서 밥조개와 다시마 양식을 잘하면 촉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 4년 후에는 공화국의 시군들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부자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새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꾸려 신포시 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결심을 필요하셨습니다. 몸소 명당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고 필수 생산수단과 설비, 장비들도 보내주시면서 건설사업을 중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의 대해같은 운종에 떠받들려 오늘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선진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로 새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0: 해안연선 지역 시군들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에 휘황한 전망을 열어두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자그마한 폭우에 모래불이 전부였던 낙원군에도 지방의 눈부신 혁신과 문명을 상징하며 경제적 효과성과 전망이 큰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훌륭하게 솟아나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의 수익성과 효용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바닷가 양식사업소들이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 주민들의 물질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수산성 부원 홍충혁 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손길 아래 신포시 아라곤군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들에서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는 중공업 첫 해만도 정부당 밥조개 생산량은 다른 단위들보다 1.5 내지 2배였으며 다시마 수확 기준에는 매일 100여 톤씩 거둬들이는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또한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도 첫 수확 계절에 매일 수십 톤의 다시마를 거둬들이고 준공 후 수백 톤의 만밥조개와 미역을 수확하여 복받은 낙원포에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량은 청소성지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전형적인 해안지역인 리영군에 또다시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가 일도서고 있으며 수많은 바닷가 양식사업소들에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송기양식을 비롯한 실리가 큰 양식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3: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새로운 오기는 기획 수행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서 관건적인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일꾼들은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중요 정책과제들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집행을 위한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작전을 세우고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하며 완강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전망 목표 수행에서 빛나는 결실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가 다시금 과시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계기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드팀없이 완결하려는 경제지도 일꾼들의 사상관점과 사업 기풍 일본세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해 중요 정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의 계획수행 정령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책하면서 경제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이 일치한 행동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규율과 질서, 정연한 사업 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주요 공업 부문의 일꾼들이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당 결정 관철을 위한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방안 토의를 보다 심화시키면서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송에서 정연한 설비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정상 운영을 보장하는 등 생산 장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대고조 전구들에 필요한 철강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입각하여 나라의 강철공업 발전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를 찾는 데 모두의 지혜가 합쳐지고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학공업송에서는 당규결정에 반영된 정비보강 대상 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하고 전반적인 생산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면서 모든 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존 생산 토대에 맞게 전력공업성의 일꾼들은 화력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들의 대보수와 중보수 기일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올해 전력생산 목표 점령에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강력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자재보장 대책을 세우고 각지 탄전들의 생산 종용에 대하여 매일 구체적으로 총화하면서 석탄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책임감을 안고 기계공업성의 일꾼들은 해당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 현대화와 생산 공정의 기술 개건을 다고치기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취하고 대고조 전구들의 절실한 각종 설비, 부속품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송에서는 침묵 생산과 교체를 비롯한 철길 강도를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 힘을 놓으면서 현존 능력을 효과 있게 동원 이용하여 인민경제의 수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세우고 수송 조직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당 결정은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상적 각오를 안고 림업성, 채취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의 일꾼들도 중요 정책과제 수행에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대로 조직사업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경공업송에서는 제품의 질 개선과 생산성 증대에 중심을 두고 생산공정의 기술 개건을 적극 다구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착실하게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의 지속적 장성을 이룩할 인력 많고 수산송의 일꾼들은 변화되는 어항조건에 맞게 과학적인 오로 방법으로 오행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양식물 생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 실무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규결정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집행을 위한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의 적극적인 일본세는 공장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와 생산장성에서 실제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백배의 용기와 기세찬 분투로 새로운 5기능 계획 수행의 첫해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중요 정책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당좌인의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 부문의 철광석 생산 단위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계속 세척에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송에서는 제시된 정책적 과업과 실천 방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행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한 데 맞게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박력 있게 조직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올해 들어와 100만산, 120만산 대발파를 연이어 진행해서 현행 생산과 전망 생산을 다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 맞게 사회주의 증산 경쟁을 활발히 벌이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종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은율광산에서는 유압식 굴착기, 훼손식 착종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광물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재련광산에서도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하고 공무 기지들의 역할을 높여 부족되는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산광산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막장별 특성에 맞게 앞선 채굴 방법들을 도입해서 채취율을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4: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 전형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강원도의 농촌들에서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다음 해에도 전야마다에 흐뭇한 올곡식 착황을 펼쳐놓을 일려 많고 도안의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농장 포전마다에서 사상사업의 위력을 증폭시키며 밀보리 파종을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영농작전과 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양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보리 재배 면적을 늘리는 한편 거름을 듬뿍 내서 지력을 제고한 이들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의 감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시작부터 일자리를 푹푹 내고 있습니다.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우량 품종의 정자를 충분히 확보한 판교군에서 안전한 소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비 침률과 적산 온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해서 씨뿌리기를 일정대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법동군의 농장들에서는 씨앗 고르기와 씨앗 소독 등을 잘하고 밀보리 씨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파종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농기계들의 수리정비와 밭갈이를 선행시킨 평강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평당 씨뿌린 양과 씨앗 묻는 깊이를 보장하면서 작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하군에서도 농사 결속을 위한 여러 영농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노력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능률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해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국방송 부상 김강일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송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13차 베이징 향산위원단에 참가하기 위해서 15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국방송 송원들과 우리나라 조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무관, 무관부 송원들이 전송했습니다.
0: 다음, 러시아 대통령 공보관 드미트리 피스코브가 12일 TV방송에 출연해서 러시아를 반대하여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견하려는 유럽 나라들의 모험주의적 책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유럽 군대의 우크라이나 진주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의미할 것이라는 울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모스크바의 입장이며 러시아는 이러한 입장을 전 세계에 전달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주할 경우 산생될 후과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평하면서 이것은 붉은 손이 아니라 러시아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전 세계 특히 유럽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되었다고 언명했습니다. 지난 8일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는 유럽 정객들이 반러시아 광중에 들떠 있는 데 대해 언급하면서 만일 유럽인들이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전쟁일 뿐 아니라 매우 짧은 전쟁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초산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변, 회창을 비롯한 동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쪽 지역에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낮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기, 원산, 함흥, 총진, 희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8도씨, 신의주 27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27도씨, 원산 25도씨, 함흥 28도씨, 총진 24도씨, 희산 24도씨, 남포 28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총진,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희산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4도씨 28도씨, 신의주 14도씨 28도씨, 해주 16도씨 28도씨, 사리원 13도씨 28도씨, 강계 8도씨 28도씨, 원산 14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8도씨, 총진 14도씨 24도씨, 희산 6도씨 26도씨, 남포 15도씨 29도씨, 라손 14도씨 25도씨, 개성 15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6: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0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2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수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우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우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가를 보내드렸습니다.

평면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에 대한 타국의 지배와 장악을 불허하는 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의 실천적 적용을 위해 미국은 이미 오커스라는 핵 잠수함 전파 모체를 전열에 내세우고 핵 전파 위험 수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에 대한 핵 잠수함 판매와 핵 기술 이전, 성원국들 사이의 심해 무인 잠수정 공동 개발과 각종 합동군사 연습의 정례화 등으로써 오커스의 대결적 주소를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그 경험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국들로 일반화하려는 미국의 위험한 행태는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이 자체 핵잠수함 건조 계획 실행을 목적으로 핵연료용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와 농축 권리 획득을 위한 미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워싱턴에 제기하고 도쿄의 위정자들 속에서 핵잠수함 보유론이 거침없이 울려나오는 현실은 비핵 동맹국들에 대한 군수용 핵기술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워싱턴의 오커스 2.0 구상이 본격적인 확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의 무모한 행위는 동맹국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적수국가들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어떤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앞에서는 핵 전파 방지 제도 수호를 운운하고

제3회는 세계도처에서 핵 전파 행위에 열을 올리면서 파국적인 핵 도미노 사태를 불러오는 미국의 책동에 지체 없이 공정하고도 비타협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이를 반대하는 일치하고도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내조국의 가슴 벅찬 이 현실은 새 세대들을 위해 기울이는 어머니 당의 따뜻한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품, 행복의 여당. 돌이켜보면 지난 12년간의 날과 달들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오보의 사랑과 정의의 소사지로 엮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2012년 1월 수도에서 열린 학생 소년들의 솔맞이 공연 무대에 오보의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을 안고 출연하여 자기들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66돌경 즉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 운동무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온 하루를 소년단원들과 함께 보내신 격려하는 아버지 원성.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와 제8차 대회, 제9차 대회

0: 그래서 산 지와 삼촌이 날이 갈수록 허무하고 전 어머니로서 우리 예은이가 바란 그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다하는 참된 인간으로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겠습니다.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1: 조선소년단 창립 요든들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모란봉구역 민웅고급중학교 소년단 책임지도원 리금욕, 학생 리명인 동무들도 과다하는 격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2: 경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요든들 기념행사에 참가한 우리 소년단 대표들을 몸소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경려한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도 전통도 영광스러운 조선소년단의 발전 행로는 우리 당의 주체적 선언운동사상과 명도업적을 빛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조선의 기능감들로 튼튼히 신비시켜온 공진높은 여정으로 수놓아져 있다고 하시면서 충성과 애국의 넋을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는 혁명적인 선언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제일 큰 힘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 세대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과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적 분모에서 우리 당과 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웃으며 이겨나가는 불굴의 힘과 용기를 백배하고 있다고 소년당 이빨을

0: 스위스에서 개시어 조선은 더욱 강대하고 부강번영할 것이다. 스위스 조선위원회의 위원장,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의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에 의해 조선인민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 염원이 실현되었다고 하면서 오보이 수령님께서 국호 재정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데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국가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보다 강화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근 80년에 달하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안고 돌이켜보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오늘날 김정은 각하의 영도 밑에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이민들은 공화국 국민의 영예를 간직하고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영도자의 도리에 굳게 뭉쳐 세인을 놀리우는 기적과 변혁들을 계속 이룩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정비소동식에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
1: 당제 구차대비가 가리킨 세전막 목표 점령을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에서는 해당 공장들에서 질 제고를 위한 연구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술 용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매달 진행되는 제품 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평양 양말 공장과 선교 편집 공장에서는 생산자들의 창의 창발성을 개발시켜 최근에 만도 인체에 좋은 여러 가지 기능성 양말들과 여러 종의 아동 네일을 개발했습니다.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구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 의류원 신발 공장과 원산 구두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모양과 형태가 다양한 새로운 형식의 신발들을 내놓았습니다.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을 비롯한 방직공업 부문에서도 드림성과 부드러움성이 개선된 옷감천과 나렴천, 목수건, 모리수건 등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0: 황희남도 장영근 일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일터에서 일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질 높은 제품들을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흉명과 업을 한치의 트팀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얼마 전 함경북도 안의 여러 단위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는 온우한 묘목 분조장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해마다 수많은 과일 남모들을 생산해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회룡 과수농장 창효 묘목 분조 분조장 조용건 동지입니다. 회룡 과수농장의 묘목 분조장.
1: 조선중앙방송연의 기자 정희입니다. 함경북도 회룡시 하면 우리나라의 북변입니다. 창효 묘목 분조에 가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추위가 빨리 오는 북방의 기후 조건에서는 과일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갔을 때 조용근 분조장 동지가 일하는 묘목 분조에는 사과, 배, 복숭아, 참외를 비롯해서 정말 없는 과일이 없었습니다. 첫 보기만 해도 분조장 동지와 이것 분조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남모르는 수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0: 조용근 동지가 묘목 분조에서 일하면서 과일 남모들을 가꾸기 시작한 지도 이제는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수농장에 배치된 후 그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대학 과정안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과일 남모를 가꾸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방인민들에게도 과일을 마음껏 먹이려는 당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려는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배우면서 일해 나갔습니다. 그 나날에는 성공의 기쁨보다도 실패와 동요가 더 많았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1: 한 분은 2천 유리를 가서 어린 나무 모두를 270여 대 구해왔는데 여기 회룡 지방에 심었더니 다 죽고 겨우 녹대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270여 대 중 녹대라면 거의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되지도 않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나고 그런 때면 정말 성맥이 탁 풀리고 낙심했다고 하면서 분조장 동지의 아내 강순희 동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다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 어머 여기 해룡지방에 되지도 않고 개니배 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거 같이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우리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개니다. 사과 국적이 아예 된다. 버전에다가 이었다가 망할 때는 너무 책임지겠나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어떻게 진짜 안겨라 그럴 때는 막 우리 그거 나무 타고 가리다가 심어서 또 죽으면 또 밥 하고 또 심어야 되고 우리만 힘들지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나도 짜게라이다.
1: 하지만 그때마다 분조장 동지는 당에서 나 같은 농사꾼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 또 한 개 분조를 맡겨주었는데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우리 회동 사람들도 자기 지방에서 심어 가꾼 과일을 마음껏 먹게 된다면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힘들고 쓰러져도 꼭 가야 한다. 처음 하는 일인데 왜 실패가 없겠는가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0: 이 하나의 지향을 안고 새 품종의 과일나무를 자기 지방의 기후에 적응시키기 위해 과일나무 가꾸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정통하기 위해 그가 지새운 낮과 밤을 우리는 글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가져온 남모들이 죽으면 또 몇천 리를 가서 가져오기를 그 몇 번. 그에게 있어서 어린 나무모들은 제 자식과 같았습니다. 자식이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한 그루 한 그루의 과일나무에 충실한 열매가 달리도록 하기 위해 그는 늘 밭에 나가 살다시피 했습니다.

0: 이렇게 거심어린 노력과 정열이 있어 그는 마침내 과일나무 묘목두를 자기 지방의 기후에 적응시켰고 오늘은 이렇게 회령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심어 자라온 과일나무들에서 따들인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전국 과수부문 과학기술 발표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으며 과수학 석사 학위까지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1: 지금도 풍조장 동지는 집집마다에 심은 과일나무들을 보면서 기쁘고 긍지스럽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말입니까? 나무는 하루 이틀에 자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모를 심어서 거의 3년은 돼야 나무모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열매가 달리기까지는 더 오랜 길이 걸려야 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걸을 때 또 살겠는지 죽겠는지도 알 수 없는 어린 나무 모두를 총성들여 심어 가꿀 때 과연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겠는지.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없다면 믿고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운종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깨끗한 양심이 없었다면.
0: 어머니 우리 당에서는 누가 알아주건 말건 깨끗한 양심을 안고 묵묵히 일해온 조용건 분조장 동지에게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습니다. 어젯날에는 평범한 농장원이었던 그가 오늘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묘목 분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한 회룡 과수농장 창효 묘목 분조 분조장 조용건 동지는 말이 없고 소박한 그저 일밖에 모르는 이 나라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해놓은 일에 비하면 너무도 말이 없어서 이렇게 그의 말 한마디도 마이크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요란하게 하지 못해도 실지 당이 바라는 일을 하고 인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 오직 경애하는 총서 동지께 기쁨 드릴 한 가지 생각으로 살아 숨쉬는 이런 실천가들이 진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경애하는 총서 동지께서는 공화국 창건 77돌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공화국의 부흥과 강대함은 지남없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으로 국가의 근간을 억척같이 다지고 약동하는 조국에 기세찬 숨결을 더해준 애국적인 일의 유라같은 성심과 비상한 실천의 정화이고 귀결이라고 언제나 국사를 더욱 귀중히 여기며 국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신하는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열렬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이 나라 국민의 양심을 지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조영건 동지와 같은 진실한 애국자들을 우리의 경애하는 조홍서 동지께서는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두 줄기 철길을 떠받드는 우수한 침묵처럼 어제도 오늘도 성실한 땀과 깨끗한 진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서 우리 조국은 더 아름답게 빛을 뿌릴 것입니다.

회룡과수농장의 묘목분조장. 지금까지 회룡과수농장 창효 묘목분조 분조장 조용건 동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97년에 창작된 가이어 오모니 저국의 기쁨을 더해 주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기른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 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현명한 영대에 의해서 우리 조국 땅 위에는 청년 강국의 위대한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김정아 동문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청년 문제에 관한 부류의 고전적 노작들에는 수백만 청년들을 참된 전의투사들로 키워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청년운동 사적관에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하신 불의의 고전적 논사들이 수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혁명용도의 첫 시기에 발표하신 불의의 고전적 논작,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 때에 대하여 예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더욱 튼튼히 육성하기 위한 가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7일 모나본 전선길에서 청년절 경축대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십니다. 이 밖에도 백두전구에서 영웅 청년 신화를 창조한 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와 이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 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부류의 거전적 어작들에서도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들로 기적과 비운의 창조자들로 감높이 내세워주셨습니다. 올해 1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요동절 기념대에 참석하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강령적인 연설로 청년동맹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80년사를 긍지높이 청하하시고 우리 청년동맹이 나아가랍기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역사적인 로사스는 우리 청년들을 창조의 고인,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는 성장의 자양분이며 자랑스러운 청년강국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 문헌들입니다.
0: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오직 당을 따르는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운동사적관 강사 리진유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언제나 기쁨의 버거만을 드리자는 것이 온 나라 청년들 모두의 가슴속에 맥박시는 하나의 우지이고 지향입니다. 위대한 오보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사는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 불같은 지향으로 시작되고 청하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와 조니거리, 신의주 원시종합농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의 가장 큰 용예와 보람을 찾는 우리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원들의 거기한 땀방울이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탁월한 청년중시 사상과 용도가 있기에 우리 청년조리들은 앞으로도 주체혁명기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더 옥색에 성장할 것이며 우리 저국은 청년 강국으로서의 불패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것입니다.
3: 다음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를 자랑찬 성과들로 빛내기 위해 구장 세민토 공장에서 기술혁신으로 세민토 생산의 다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의 일꾼들이 기술혁신 사업에 앞장서는 한편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기술혁신 과제를 명백히 주고 그 수행에도 떠밀어주면서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 기능공들이 내놓은 기술혁신안들이 지체 없이 세민토 생산에 도입되도록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더욱 개발시켜주고 있습니다. 채광갱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능률 높은 삭도 바가지를 제작하고 암질 조건에 맞는 앞선 발파 방법을 도입하여 석회석 생산에서 연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직로 직장에서는 여러 대의 감속기를 제작 설치한 데 이어 소속로의 냉각기와 원료 건조 계통을 기술적으로 개건하고 소속로의 열 효율을 최대로 높여 크링카 생산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내화물 직장의 노동자들은 기발한 착상과 방도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소속로의 가동 일수를 더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증산의 확관담보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편 공무직장의 노동자들도 부속품 가공의 정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구 장비들을 장안 제작하여 설비들의 정상 가동에 적극 기바지하고 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조론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평안남도의 여맹원들이 석탄증산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전구들로 진출했습니다. 순천시와 개천시의 수십 명 여맹원들은 석탄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을 국가건설의 척후에서 가장 감높은 공훈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명심하고 남편들과 함께 석탄증산으로 사회주의 불빛을 지켜갈 의지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여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덕천시의 여맹원들이 여성 근로자로서의 삶을 빛내이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굳건히 이어갈 여리도 높이 탄광의 자원에 나섰습니다. 북창군의 여성들도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 개벽시킬 때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준 당의 사상과 뜻을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받들어갈 하나의 지향을 안고 사회 진출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었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과 여맹 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영예로운 초소에서 노력적 위운을 떨친 전세대 여성들의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여맹원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고무해주었습니다. 평성시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 부문, 여맹 일꾼들,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는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새겨안고 탄원자들이 증산절약투쟁을 활발히 벌려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데 적극 기여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언제나 수도 평양의 혈맥을 잇고 높디는 애국의 열정으로 새로운 초소마다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로 진출해 나선 평안남도 여맹원들의 소행은 여성혁명가라는 고귀한 부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가려는 우리 여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됩니다.
3: 다음,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아나에서 최근 이스라엘 대사관 개설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에는 약 2,000명의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시위자들은 반이스라엘 구호들을 외치면서 팔레스티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야당 세력들은 자기 나라에 자주적인 대외정책이 없으며 현 당국은 이스라엘의 리익을 위한 대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세울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0: 캄보지아에서 올해 들어와 8개월 동안에 지은 옷, 천, 신발, 여행용품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7.2%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발 수출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12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나라의 총 수출액에서 옷, 천, 신발, 여행용품의 수출액이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희 정병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분투하는 용감무쌍한 인민의 군대를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 위력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열화 같은 주권에 떠받들려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는 멋쟁이 거리들과 문화생활 거점들. 가슴 뿌듯이 안아볼수록 우리 인민군대를 국가방위의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힘 있는 역량으로서 언제나 당의 구상을 받들고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는 기적창조의 선구자들로 키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뜨겁게 어려옵니다. 기적창조의 선구자들로 키워주시오. 당에서 그어주는 붉은 화살표의 제일 앞장에서 내달리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영적 조선인민군. 세상에 군대는 많아도 우리 인민군대처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그처럼 충실하고 그처럼 헌신적인 혁명군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충성과 보답의 한 길에서 당의 수건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인내의 기쁨과 행복이 더욱 활짝 피어났습니다. 마식령과 양덕에도 미림 승마구락부와 청류인민야의 빙상장, 평양종합병원에도 정말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수많은 인민의 보금다리와 문화휴양지들에는 우리 당의 미상과 포부를 눈부신 현실로 펼쳐놓은 인민군 군인들의 고귀한 땀과 헌신이 역력지 깃들어 있습니다.

0: 그 자랑스러운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솟아있는 곳마다에 우리 군인들이 흘린 고귀한 땀방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귀 기울이느라면 생생히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군대의 씩씩한 발걸음 소리와 우렁찬 군가 소리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봉함이라는 그 충성의 맹세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 황정인 동문은 당의 수건 인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창조의 전구들마다에서 우리 군대의 깃발은 언제나 앞장에서 휘날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창조물들에는 인민을 돕자 저국보위도 사회주의 군솔도 우리가 다 맞자라는 고를 높이 들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흉령적 본분을 다해온 우리 인민군대의 고귀한 땀방울이 숨겨 있습니다. 평양시 오만시대 산림집 군솔의 첫 시작을 선포하던 그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 장병들이 창조적인 군솔 투쟁에서도 자기의 전투적 기재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과 인민의 기대에 오김없이 철저한 간철로서 보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제 구차대의 높은 용단에서도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5년간 저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전초에서 저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준엄한 전장에서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당의 명령지시를 받도록 피와 목숨, 땀으로 거대한 성과를 쌓아올리고 무수한 용적 위운을 기록한 우리 인민군대를 본대의 명의로 높이 평가하자는 것을 정정히 제의하시오. 시대와 인민의 열광어린 경의 속에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빛내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믿음을 크나큰 힘과 용기로 받아는 인민군 군인들은 나라의 이런 곳마다에서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는 조선노동당의 수건 실현의 제일 기수로 창조와 위운의 자욱을 용역히 새겨가고 있습니다.
0: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후원은 짧지만 이 속에는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우리 인민군대의 불같은 맹세와 의지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이정순 동문은 우리 인민군대처럼 조국 수호의 결전장뿐 아니라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복리를 위한 창조와 건설의 모든 면에서도 강군의 위력을 떨치는 군대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도 우리 인민들은 수도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대서는 리상거리들과 선경마을들, 자연재해를 가시고 서산한 새보금자리들과 지방공업 혁명의 실체들을 보면서 우리 군대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영웅적 위운에 대하여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국일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비상방역 기간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며 결사적으로 투쟁한 군의 부문 전투원들의 미도운 모습은 오늘도 인민들의 마음속에 눈물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0: 대조국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조소를 지켜가는 우리 군대. 경연한 총비서 동지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르고 무조건 해내고야만 한 우리 군대. 이런 좋은 군대를 키워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경연한 총비서 동지십니다. 언젠가 경연한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기 당과 생사구락을 같이 하고 당의 명령과 지시라면 그것이 군사적 임무이든 경제적 과업이든 쾌히 떠안고 언제 한번 드티는 일이 없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저하게 집행해내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대우가 바로 우리 인민군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우리 인민군대. 언제나 이런 믿음과 기대를 안고 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십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창조와 건설의 설계도를 펼치시면서도 다름 아닌 우리 인민군대를 제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지금도 국방성을 추가 방문하시어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귀점에 쟁쟁히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군대가 혁명적이고 강인한 기계와 애국적 열정으로 찍어간 참되고 아름다운 자국을 따라 조국의 모습이 변모되고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들이 마련되었으며 행복한 웃음이 꽃혀났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두 전선에서 언제 한번 흐리

새끼를 풀 사이 없이 고생을 도맡아 하고서도 수고했다는 최고사령관의 말 한마디면 더 바랄 것이 없사하고 최고사령관과 뜻을 함께한다는 긍지 이상 더 큰 행복이 없어하는 혁명관 인생관을 지니고 변심 없는 한마음으로 분투하는 견실한 인민군 장병들의 모습에서 자신께서는 언제나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기십니다. 진정 우리 인민군대가 창조한 모든 눈부신 기적과 거창한 변혁,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를 사회주의 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시대의 선구자 돌격대로 내세워주시고 그름그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기의 정력적인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을 조국과 인민의 수호자로서뿐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창조자로 키워주시는 경연한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군대의 영광스러운 군기들이 휘날리는 이 땅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항일 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경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 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부리고 오신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씀 이름 수도권설자들에게. 이 시는 196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백은 탄 여울소리 귓전에 맑은 모란봄 푸른 기슬 청유벽 위에

0: 그대들은 행세하던 옛 양반들처럼 그대들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 그 어느 언덕에도 강개슬개도 그대들의 동상은 서 있지 않고 그 어느 거리와 공원 어느 공장도 그대들의 이름을 지니지 않았다. 허나 그 어느 큰 거리 어느 골목길 한 장의 조그만 보석을 디디면서도 혹은 또 아름다운 유보들을 거닐면서도 사람들은 그대들을 잊지 못합니다. 높고 낮은 건물들 그대들을 상기시키고 꽃밭은 그대들의 이름 땅 위에 수놓으리라. 백은 탄 여울소리 사철 그 이름 외우고 강물은 노래처럼 그 이름 싣고 흐르리라. 그대들은 사랑하는 조국 땅 위에 진실로 불멸한 이름을 남기었나니 영원하리라. 영광의 우리 수도 평양과 함께 수도 건설자 거룩한 그대들의 이름은 평양시 조중에서
1: 지금까지 1960년에 창작된 시 이름을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방송은 윤희건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중국,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4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경축 모임, 도서 및 사진 전시,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종교 사익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자력으로 성이 떨쳐온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록한 영화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 어린이들의 행복한 모습 등을 보여주는 동영상 편집물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세계평화기금회, 중국 전략 및 관리연구회의 지원군 연구분해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인사들은 위대한 나라의 국경절을 경축하는 행사에 참가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난 78년간 조선은 당의 영도 밑에 자주 자립 자유로 빛나는 요정을 아르세게 왔다고 찬양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현대 조선 역사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국가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김종일 영도자께서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을 수호하시고 조선식 사회주의가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이끄시었다. 그분들의 업적은 조선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위인 중의 위인이신 김종은 총비서의 탁월한 영도력에 대해 끝없이 탄복하며 그 일을 높이 존경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중조 친사는 두 나라 러세대 영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불패의 친손이며 중조 인민이 공동으로 수호해야 할 귀중한 제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인민당 소속 국회 상원의원, 파키스탄 조선 친선 및 연대성 위원회 위원장, 파키스탄 민족당 부위원장은 조선 민주주의 민공화국의 창건은 동방에서의 첫 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영도자께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위업을 계승하시어 조선을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존경하는 김종은 각하의 정력적인 영도가 있어 조선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 책동 속에서도 승리의 한 길로만 나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격찬했습니다. 미얀마 기자협회 중앙집행위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김종은 국무위원장의 세련된 영도를 받는 조선은 막강한 발전 잠재력을 과시하며 비약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나라를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자력갱생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나아가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국가가 현대적인 사진집들을 건설하여 이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며 지방이민들도 수도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전개해 나가신다. 그이께서 계시어 조선은 더욱 강대하고 부강분행할 것이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에 의해 조선인민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 건설 염원이 실현됐다고 하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국호 재정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데 대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국가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보다 강화하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근 80년에 달하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커다란 궁지와 자부심으로 안고 돌이켜보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오늘날 김종은 각하의 영도 밑에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인민들은 공화국 국민의 영예를 간직하고 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영도자의 도리에 굳게 뭉쳐 새해를 올리는 기적과 변혁들을 계속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례하는 총기소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
1: 당제 구차대비가 가리킨 새 전망 목표 점령을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에서는 해당 공장들에서 질 제고를 위한 연구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매달 진행되는 제품 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들어쥐고 평양 양말공장과 선교 편집공장에서는 생산자들의 창의 창발성을 개발시켜 최근에만도 인체에 좋은 여러 가지 기능성 양말들과 여러 종의 아동 내의를 개발했습니다. 제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그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 류원 신발 공장과 원산 구두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모양과 형태가 다양한 새로운 형식의 신발들을 내놓았습니다. 김종숙 평양 방직 공장을 비롯한 방직 공업 부문에서도 드림송과 부드러움송이 개선된 옷감촌과 나리움촌, 목수건, 모리수건 등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0: 황리남도 장리은근 일영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운종석에 마련된 일터에서 일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질 높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종근 특파기자 만난 장리은근 일영훈 공장 책임기사 정명수, 작업반장 최준암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공장에서는 우선 질 제고 사업을 위해서 기술자 기능공 대여를 누리게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고실을 적극 운영하면서 여기서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술 기능이 높은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이 낮은 종업원들을 한 명씩 책임지고 현장에서 배워줌으로써 기술자 기능공 대여를 누리기 위해서

0: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질제고에서 첫 번째로 나서는 여우이기 때문에 먹여 설비 점검 검열의 날을 통하여 설비 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설비 점검에서 나타난 기능들은 즉시 대책하고 모든 종업원들이 표준 조작법대로 설비들을 능숙히 다룰 수 있게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 비누 생산 공정에서는 종재 공정, 고마 공정, 혼합 공정, 송년 공정이 중요한 공정들입니다.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공정들인데, 우리 작업관에서는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시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제품의 질은 그전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2: 평양시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15일부터 평양 제1백화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안의 경공업 공장들 사이, 구역과 군들 사이, 소비품 생산 단위들 사이의 경쟁 요리를 고조시키고 제품 생산에서 질적 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수도 시민들의 물질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평양시 안의 공장 기업서들과 인민소비품 생산 단위들을 비롯한 150여 개 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기초식품과 단과류, 가정용품 등 800여 종의 9만여 점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이민들의 평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평양 양말 공장과 류원 신발 공장, 동대문구역 직매점 리용 생산반 등에서 자체로 개발 생산한 여러 가지 기능성 양말과 운동 신발, 가방을 비롯한 제품들을 내놓아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룡성 식료품 가공 공장과 평양 곡산 공장, 강동군 식료 공장, 동대문구역 김치 공장에서도 자기 단위를 대표하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딸기향 사탕, 식빵, 깨고추장, 조개젓 등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새 제품 개발과 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교환하고 있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숙일 동지,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시태 동지를 비롯한 시안의 일꾼들이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소비품들의 질 양쪽 장성에서 나서는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3: 다음, 보소니아 히르체고비나의 머스따르에 있는 한 은행에서 12일 강탈 범죄가 감행됐습니다. 이날 백주에 복면을 한두 명의 범죄자가 현금을 운반하던 성원들을 무기로 위협한 후 많은 돈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범죄자들을 추적했습니다.
2: 허르바츠간 남부의 한 섬에서 최근 들불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3일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이 전한 데 의하면 며칠째 섬에서 큰 돌불이 강한 바람에 의해 계속 타번지고 있으며 주민 지역들과 관광시설들로 확대되고 있어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허르바츠카에서는 올해 여름에 뜨겁고 건조한 날씨에 의해서 대규모 들불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탁승철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제1중대사입니다. 어버이 사랑은 육아 정책에도 2022년 2월 초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됐습니다.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한 조항 한 조항 새겨볼수록 저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 수만 곰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강조하시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그 음성이 귓전에 쟁쟁히 들려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전원회의장의 자유로운 어버이의 뜨거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 방식, 발전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며

0: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 후대들을 위해 사랑이 사랑을 더해 주시고도 전국의 다가서 유치원 어린이 수와 하루 첫 소유량까지 몸소 계산하시고 아이들에게 먹일 젓가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해주신 분. 부모 없는 아이들의 얼굴에 한 점 그늘이 있을세라 도처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을 제일 훌륭하게 일터 세워주신 경의하는 정비서동지의 은혜로운 그 사람. 이것은 분명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식복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엄만 자리에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무상의 행복이라고 하시는 경의하는 정비서동지의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이 하나온 순관 화폭입니다. 만경대구의 광복 이 다가서 보육원 최춘화, 소장 김용신 동무들은 말합니다.
1: 저 제품을 정상적으로 먹으면서부터 아이들의 몸무게가 몰라보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직접 맡아 키우는 우리 보육원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휴식일 명절날 따로 없이 우리 어린이들 누구나 당이 사랑이 어린 저 제품을 받아 안고 있으며 또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품들 그리고 철따라 갖가지 과일들도 공급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머니 당의 사랑을 매일 매시각 접하면서 당의 사랑 속에 어린이들을 키우는 궁지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 궁지와 보람을 안고 당의 육아정책을 받들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생각뿐입니다.
2: 우리 어린이들 누구나 휴식일 명절날 따로 없이 당의 사랑이 어린 저 제품을 받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비풀어지는 어머니 당의 사랑을 매일 매시각 접하면서 타가소의 정업원들 누구나 눈시울이 조져들곤 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후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후대들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정책을 책정하고 훌륭한 결실로 펼쳐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가장 순관 미래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랑의 연륜을 아로새기시는 경의하는 정비서동지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우리의 앞날은 끝없이 장창하며 이 땅 위에는 세상에 부름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어버이 사랑은 육아정책에도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전면적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오늘 나라의 지역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수산성 책임부원 리성철 농무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탄생과 더불어 지방경제 토대가 완전히 개변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날 원나라에 소문을 내며 풍하던 물고기 거장이었지만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줄어드는 바다 자원과 촉박한 땅으로 인해 생활에서 죽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신포시 인민들을 두고 누구보다 깊이 마음 쑤신 분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이시었습니다. 우리 혁명사의 오늘의 창성 연속회의로 기록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를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풍무동 지구 앞바다 수역에서 밥조개와 다시마 양식을 잘하면 촉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 4년 후에는 공화국의 시군들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부자시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새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꾸려 신포시 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결심을 필요하셨습니다. 몸소 명당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고 필수 생산수단과 설비, 장비들도 보내주시면서 건설 사업을 중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절세 위인의 대해 같은 은정에 떠받들려 오늘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선진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 기지로 새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0: 해안연선 지역 시군들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에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자그마한 포구의 모래뿌리 전부였던 낙원군에도 지방의 눈부신 혁신과 문명을 상징하며 경제적 효과성과 전망이 큰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사업소가 훌륭하게 솟아나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의 수익성과 효용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바닷가 양식 사업소들이 지방 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을 추동하고 지역 주민들의 물질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수산성 부원 홍충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성길 아래 신포시와 라곤군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사업소들에서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에서는 준공 후첫 해만도 정부당 밥조개 생산량은 다른 단위들보다 1.5 내지 2배였으며 다시마 수확 기절에는 매일 100여 톤씩 거둬들이는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또한 낙원군 바닷가 양식 사업소에서도 첫 수확 기절에 매일 수십 톤의 다시마를 거둬들이고 준공 후 수백 톤의 만밥조개와 미역을 수확하여 복받은 낙원포에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원대한 구상에 떠받들려 전형적인 해안지역인 리용군에 또다시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 기지가 일어서고 있으며 수많은 바닷가 양식 사업소들에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성기 양식을 비롯한 실리가 큰 양식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3: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새로운 어견은 계획 수행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서 관건적인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일꾼들은 방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중요 정책 과제들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집행을 위한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작전을 세우고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하며 완강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망 목표 수행에서 빛나는 결실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가 다시금 과시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계기로 오래 계획된 사업들을 뒷팀없이 완결하려는 경제지도 일꾼들의 사상 관점과 사업 기풍, 일본세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각과

0: 국가기획위원회에서 새로운 어견연 계획의 저택 중요 정책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제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의 계획수행 정령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대책하면서 경제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이 일치한 행동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규율과 질서,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요 공업 부문의 일꾼들이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단결정 관철을 위한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방안 토의를 보다 심화시키면서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 정연한 설비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정상 운용을 보장하는 등 생산 장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대거조 전구들의 필요한 철강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립각해서 나라의 강철공업 발전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를 찾는 데 모두의 지혜가 합쳐지고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학공업성에서는 단결정에 반영된 정비보강대상공사를 질적으로 결속하고 전반적인 생산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면서 모든 단위들이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전 생산 토대에 맞게 전력공업성의 일꾼들은 화력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들의 대보수와 중보수 기일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올해 전력생산 목표 점령에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강력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에서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자재보장 대책을 세우고 각지 탄전들의 생산 정령에 대해서 매일 구체적으로 총화하면서 석탄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경제 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책임감을 안고 기계공업성의 일꾼들은 해당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 현대화와 생산공정의 기술 개건을 다그치기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취하고 대거조 전구들의 절실한 각종 설비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도성에서는 침목 생산과 교체를 비롯한 철길 강도를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으면서 현전 능력을 효과있게 동원 이용해서 인민경제의 수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세우고 수송 조직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단결정은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사상적 각오를 안고 림업성, 채취공업성, 건설건재공업성의 일꾼들도 중요 정책과제 수행에서 고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대로 조직사업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경공업성에서는 제품의 질 개선과 생산성 증대에 중심을 두고 생산공정의 기술 개건을 적극 다그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착실하게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의 지속적 장성을 이룩할 인력 많고 수산성의 일꾼들은 변화되는 오황 조건에 맞게 과학적인 오로 방법으로 오획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양식물 생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 실무적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결정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집행을 위한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의 적극적인 일본세는 공장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와 생산장성에서 실제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100대의 용기와 기세찬 분투로 새로운 5개년 기획 수행의 첫해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할 더 높은 열의에 넘쳐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경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강중화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 부문의 철광석 생산 단위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피울리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는 제시된 정책적 과업과 실천 방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행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수립한 데 맞게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을 박력 있게 조직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올해에 들어와 100만산, 120만산 대발파를 연이어 진행해서 현행 생산과 전망 생산을 다 같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 맞게 사회주의 증산 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 전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온열광산에서는 유압식 굴착기, 회전식 착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광물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제령광산에서도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공모기지들의 역할을 높여 부족되는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산광산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막장별 특성에 맞게 앞선 채굴 방법들을 도입하여 채취율을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0: 영예 군인들을 저국보위 처소에서 전투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 혁명 전사들로 감높이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의 은정 속에 서부지구 영예 군인 보양소가 훌륭히 건설됐습니다. 황해남도 신천군의 풍치수려한 지역에 1만여 평방미터의 연건축 면적에 외랑으로 연결된 특색 있는 건물들로 꾸려진 보양소에는 침실과 물치료장, 운동치료실, 리발실, 영화 관람실을 비롯해서 영예 군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조건과 환경이 급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서부지구 영예 군인 보양소 준공식이 15일에 진행됐습니다. 보건상 김두원 동지,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안명준 동지, 관계부문 보양소 일꾼들, 정업원들, 건설자들, 신천군 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로동상 진금성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서부지구 영예군인 보양소는 영예군인들을 나라의 보배로 내세우시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어나가도록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치료봉사 고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총지소 동지께서 영예 군인들을 위한 보양소를 잘 꾸릴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설계와 형성안들을 도와주시며 건설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꾼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능률적인 공법들을 적극 활용해서 보양소 건물과 정업원 살림집 건설 등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결속했으며 강하천 정리와 몰림 녹화의 품을로 주변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양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설비들과 비품들을 애호 관리하고 치료와 봉사 조건을 부단히 개선해서 영예 군인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낙천적으로 생활하며 사회적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할때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일심천력으로 받들어 나가며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를 안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빛나게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영예 군인 보양소를 돌아봤습니다.
1: 다음, 인도네시아의 자바해에서 13일 여객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6명이 죽고 130명이 행방불명됐으며 107명이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바누아투의 해안에서 배가 침몰돼서 32여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사고 현장들에서 긴급 수색 및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이상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방은봉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9월 17일 목요일, 음력으로 8월 초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초산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거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변 회창을 비롯한 동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동풍이 초당 1~2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2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2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씨,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온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청진,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온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성 14도씨, 29도씨, 신의주 14도씨, 28도씨, 해주 16도씨, 28도씨, 사리원 13도씨, 29도씨, 강계 8도씨, 28도씨, 온산 14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8도씨, 청진 14도씨, 25도씨, 해산 6도씨, 27도씨, 남포 15도씨, 29도씨, 라손 14도씨, 26도씨, 개성 15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7m 불고 물결은 0.5~1m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7m 불고 물결은 0.5~1m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10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10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지자기권에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10m로 불다가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습니다. 2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습니다. 21일 전반 해상에서 북풍이 초당 7~10m로 불다가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습니다. 22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7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7~10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습니다. 2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10m로 불고 물결은 0.5~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86년에 창작된 가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천만 산악 뒤흔들며 깃발처럼 휘날리는 백두산의 눈보라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당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도입니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이란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년중시 사상과 노선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우리 조국 당후에는 청년강국의 위대한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김정하 동문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청년 문제에 관한 불후의 고전적 노자

0: 사례는 수백만 청년들을 참된 전위 투사들로 키워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시려는 절세 위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청년운동 사석관에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하신 불의의 고전적 어사들이 수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혁명용도의 첫 시기에 발표하신 불의의 고전적 어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할 때 대하여 예수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더욱 튼튼히 육성하기 위한 가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7일 모라본 전선길에서 청년절 경축대 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십니다. 이 밖에도 백두전구에서 영웅 청년 신학을 창조한 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와 이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는 자랑스러운 청춘 대기념비, 청년 강국의 상징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의의 거점적 어작들에서도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들로 기적과 비운의 창조자들로 감높이 내세워주셨습니다. 올해 1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요돈돌 기념대에 참석하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강령적인 연설로 청년동맹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80년사를 긍지높이 청하하시고 우리 청년동맹이 나아가랍기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역사적인 어사들은 우리 청년들을 창조의 고인,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는 성장의 자양분이며 자랑스러운 청년강국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 문헌들입니다.
0: 경연한 아버지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오직 당을 따르는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운동 사적관 강사 리진유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연한 아버지 원수님께 언제나 기쁨의 버금만을 드리자는 것이 온 나라 청년들 모두의 가슴속에 맥박시는 하나의 우지이고 지향입니다. 위대한 오보이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사는 우리 청년들의 하루하루는 바로 이 불같은 지향으로 시작되고 청하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와 조니거리, 신의주 원시종합농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마다에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의 가장 큰 용예와 보람을 찾는 우리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원들의 거기한 땀방울이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탁월한 청년중시 사상과 용도가 있기에 우리 청년조리들은 앞으로도 주체혁명기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더 옥색에 성장할 것이며 우리 저국은 청년 강국으로서의 불패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것입니다.
3: 다음,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강원도의 농촌들에서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의 농업정책을 받들고 다음 해에도 조냐마다의 흐뭇한 올곡식 작황을 펼쳐놓을 일념 안고 도안의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농장 포전마다에서 사상사업의 위력을 증폭시키며 밀보리 파종을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영농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양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잡돌이를 단단히 하고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가을 밀보리 씨 뿌리기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보리 재배 면적을 늘리는 한편 거름을 듬뿍 내어 지력을 제거한 이들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의 감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시작부터 일자리를 푹푹 내고 있습니다.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종자를 충분히 확보한 판교군에서 안전한 소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비침열과 적산온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해서 씨뿌리기를 일정대로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법동근의 농장들에서는 씨앗 고르기와 씨앗 소독 등을 잘하고 밀보리 씨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파종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농기계들이 수리종기와 밭가리를 선행시킨 평강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평당 씨뿌림 양과 씨앗 묻는 깊이를 보장하면서 작업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하군에서도 농사결석을 위한 여러 용농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 맞게 로력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활용해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5기년 계획의 첫 해를 자랑

0: 한 성과들로 빛내기 위해 구장 세민트 공장에서 기술혁신으로 세민트 생산의 동움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의 일꾼들이 기술혁신 사업이 앞장서는 한편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기술혁신 과제를 명백히 주고 그 수행으로 떠밀어 주면서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 기능공들이 내놓은 기술혁신안들이 지체 없이 세멘트 생산에 도입되도록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더욱 개발시켜주고 있습니다. 채광갱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자체 힘과 기술로 능률 높은 삭도 바가지를 제작하고 암질 조건에 맞는 앞선 발파 방법을 도입해서 석회석 생산에서 연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직로 측정에서는 여러 대의 감속기를 제작 설치한 데 이어 소속로의 냉각기와 원료 건조 계통을 기술적으로 개건하고 소속로의 열 효율을 최대로 높여 크링카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내화물 직장의 노동자들은 기발한 착상과 방도들을 경쟁적으로 도입해서 소속로의 가동 일수를 더 늘릴 수 있게 함으로써 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편 공무직장의 노동자들도 부속품 가공의 정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지구 장비들을 장안 제작해서 설비들의 정상 가동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토론회의 사성과 종시를 받들고 평안남도의 유명원들이 석탄 증산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전구들로 진출했습니다. 순천시와 개천시의 수십 명 유명원들은 석탄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을 국가건설의 초크에서 가장 값높은 공훈을 세우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명심하고 남편들과 함께 석탄 증산으로 사회주의 불빛을 지켜갈 의지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여명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하는 덕천시의 여명원들이 여성 근로자로서의 삶을 빛내이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굳건히 이어갈 열이 더 높이 탄광이 자월에 나섰습니다. 북창군의 여성들도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 개벽시킬 때에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준 당의 사상과 뜻을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받들어 갈 하나의 지향을 안고 사회 진출의 보폭을 힘차게 내짚었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과 여맹 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영예로운 서서에서 노력적 위훈을 떨친 전세대 여성들의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여맹원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고 고무해줬습니다. 평성시에서 진행된 축하 모임에는 관계 부문, 여명 일꾼들, 여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는 우린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영향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새겨안고 탄원자들이 증산조략투쟁을 활발히 벌여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 데 적극 기여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언제나 수도 평양의 혈맥을 잇고 높뛰는 애국의 열정으로 새로운 처소마다에서 성실한 땀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 기지로 진출해 나선 평안남도 여명원들의 서행은 여성 혁명가라는 거기한 부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가려는 우린 여성들의 거상한 정신 세계의 발현으로 됩니다.
0: 다음. 스웨디의 핀스퐁에서 13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자들을 체포하고 조사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은주,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화공천국 부천국장 동지의 집이 옳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헌데 누구신지요?
2: 어머니, 나예요, 나.
1: 아니, 정말?
2: 어머니, 깜빡 서갔지요?
1: 에고, 넌 언제면 철들겠니?
2: 예.
1: 아, 이젠 대학 졸업반이나 된다는 게 아직도 아이들처럼.
2: 아니, 왜요?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늙어도 덩심은 얼마만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썼던데요, 뭐.
1: 그래, 그래. 헌데, 인차 졸업담화를 시작한다더니 어떻게 되느냐?
2: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한대요.
1: 그래. 참, 무역성에 있는 외삼촌한테서 또 전화가 왔댔다.
2: 그래요?
1: 자기가 수출입 물자를 취급한다는 부서에 내 직업을 벌써 부탁해 놨다더라.
2: 어머니, 그런데 이제 가감기사 자격을 받을래가 거기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1: 글쎄, 거야 나도 모르지. 하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동물 같은 걸 검사하는 직업도 있는 모양이더라.
2: 예?
1: 처녀들이 모두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해서 안달을 한다든지.
2: 그래요? 그럼 나 철없다마 할 때 그 자리에 배치해달라고 제기할까?
1: 글쎄, 어쨌든 내 아버지 우양이 어떤지 물어보려무나.
2: 그저 아버지.
1: 뭘?
2: 참, 아버진 오늘도 안 들어오시나요?
1: 세탁공장 건설 때문에 뛰어다니는 아버지가 어떻게 집에 들어오겠니? 우리 수령님께서 그 건설 종용을 매일 보고받으시고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현장에까지 나오시어 지도해 주신다는 걸 너도 알지.
2: 내가 뭐 어린인 줄 아세요? 어머니, 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처럼 가건 부문에서 일하겠다고 제기할까?
1: 에이구, 내가 그런 일을 꽤 해내겠니?
2: 예.
1: 네 아버지가 가금천국 부천국장이라곤 하지만 일이 잘...
2: 어머니, 그저 내가 하는 일은 믿지 않는 게 탈이야. 이제 몇 달 후엔 나도 당당한 가금기사 자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1: 허냐, 허냐. 순이야,
2: 예?
1: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댔는데 당장 외국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더구나.
2: 아버지가요? 어느 나라에 가신대요?
1: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2: 어머니, 차인종 소리예요?
1: 우리 집에 누가 온 것 같구나.
2: 내가 나가볼래요?
1: 예,
2: 나갑니다.
3: 순이야.
2: 어머나, 아버지. 야,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3: 야, 이거 우리 막내가 정말 오래간만이로구나.
2: 아버지가 어쩌다 집에 들어오시니 그렇지요. 나도 아버지를 몇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3: 순이야, 손님과 함께 왔다. 자, 실장동, 어서 들어가게요.
4: 예.
2: 안녕하십니까?
4: 예.
3: 여보,
1: 예.
3: 나 함께 이제 외국 출장을 같이 떠나는 가금연구실 실장동무요.
1: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네.
3: 자, 실장동무, 어서 방으로 들어가게요.
4: 예.
2: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외국 출장은 왜 가시나요?
3: 수령님께서 어느 한 나라의 가금 발전 실태를 직접 가서 보고 오라는 교시가 계셨단다.
2: 그래요? 이야, 그 나라는 가금 기술이 발전된 나라인 모양이죠.
3: 그래, 가금 역사가 오랜 나라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들에게 하루빨리 달걀을 정상적으로 먹이자면 다른 나라의 발전된 가금 기술도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단다.
2: 그래요?
1: 여보, 전화를 받고 출장 준비는 다 해놨어요.
3: 수고했어. 가만, 아직 비행기 시간이 좀 있으니 잠깐 앉아 나갈까?
2: 그러세요, 아버지. 내가 음악을 켜드릴게요.
3: 야.

전 아직도 오늘 아침에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몸과 가까이 뵀던 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밤을 새우시며 일을 보시는지

0: 사실 그것은 정말 온 나라 인민들을 돌보시느라고 순간에 휴식도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오. 그래서 일꾼들이 수령님께 잠깐만이라도 휴식을 좀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민들이 백미밥에 고기국을 먹을 때 그때 가서 자신께서도 시름 없이 푹 쉬시겠다고 늘 교시하시곤 하시지 않소?
1: 예, 우리 수령님께서 정원을 삼바하시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청문같이 귀중한 휴식시간입니까? 그런데 올라지만 그 삼바 시간마저 우리 가금일꾼들을 만나시어 가르침을 주신다고 다바치셨으니
0: 그래서 나도 안타깝소. 언제면 그 높으신 뜻을 제대로 받들겠는지. 나라의 가구모 발전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우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2: 선녀, 뭐라니? 선님에게 과일을 대접하지 않고.
3: 아차, 네, 그만. 알겠어요?
1: 참, 부총장 동지. 우리 수령님의 아침 산법 시간에 휴식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다.
0: 어? 아니, 휴식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방도라니.
1: 이제 우리가 가는 그 나라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희귀한 관상용 닭품종이 있는데 이번에 저국에 꼭 가지고 옵시다.
0: 어?
3: 저, 실장 동지, 과일을 좀 드십시오.
1: 예.
0: 어서도.
3: 아버지도요?
0: 괜찮다. 아니, 관상용 닭이라니. 에?
1: 톨발닭이라고 발에 여러 가지 색깔의 털뭉치가 달려있는데 발을 옮길 때마다 그 털뭉치가 달싹거리는 게 얼마나 깜찍하고 희한한지 모릅니다.
0: 오, 그런 닭 품종도 있단 말이요?
1: 예. 야,
3: 그거 정말 희귀한 품종이네.
0: 실장 동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했어.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저택에서 닭을 키우는데 아침마다 닭머리도 주고 달걀도 받아야 밥맛이 있다고까지 교시하시지 않았소?
1: 예.
0: 우리 수령님께서 정원을 산보하시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 희귀한 관상용 달굴 보시면서 한순간이라도 시름을 잊으시고 휴식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예.
1: 지금 발전했다가는 나라들에서 그 관상용 닭을 저점하다고 간다는데 아마 그것도 하나의 유행인 모양입니다.
3: 어머나, 아버지! 그럼 그 관상용 달굴 구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0: 우리 수령님의 휴식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라면야 어떻게 하나 꼭 구해와야지.
3: 아버지.
0: 자, 이젠 비행장으로 나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3: 아버지, 나도 비행장에 같이 나가겠어요?
0: 뭘 너까지 비행장에 나가겠니?
3: 아버지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0: 그래? 그럼 같이 가자구나.

0: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서도 평양을 출발하는 종기항로는 한 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효리, 그래 나한테 문자도 없이 그 졸업국에 친문제였느냐?
2: 응. 어머니가 아버지 의향을 물어보래요. 아버지,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 배치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배치?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2: 어머님, 아버지의 말대로 하라고 하는데 난 내 결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그건 옳다. 만약 다른 사람의 결심대로 자기가 할 일을 선택한다면 쉽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지. 또 이래서도 성과를 못 내고.
2: 자요, 그럼 아버지가 이번 출장길에서 돌아올 때까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결심을 이야기하겠어요.
1: 그래라.
2: 참, 아버지. 응? 이번에 그 나라에서 돌아오실 때는 그 희귀한 관상용 달굴 구해 가지고 오셔야 해요.
1: 그건 걱정 말아라.
2: 그럼 안녕히 다녀오세요.

0: 뭐라고? 네 아버지도 외국에 가고 없는 때에 닭 공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1: 정말이에요, 어머니.
0: 뭘?
1: 지금 닭 공장에서는 사료 때문에 숱한 닭들을 폐사시키는 문제까지 논의된대요.
0: 아니.
1: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닭 공장에 나가게 되었던 실습 계획까지 변경되었는데요, 뭐.
0: 아휴, 큰일 났구나. 아니, 그런데 무슨 사료 문제가 그렇게 갑자기 저게 된다는 거냐?
1: 외국에 가기 전에도 아버지가 걱정을 하셨어요. 늘어나는 닭 공장들에 대한 사료 보장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정말 야단이라면서.
0: 아휴.
1: 어머니 닭사료라면 그저 강냉이나 알곡부산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지요?
0: 아, 그럼 농촌에서야 다 그렇게 닭을 키우지 않네.
1: 닭사료에는 우선 알곡사료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0: 뭘?
1: 물고기 뼈와 대가리 같은 오븐 사료도 있어야지. 사료용 첨가제와 각종 미량 원소도 있어야지.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줄 알아요?
0: 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구나.
1: 그럼요. 실내로 물고기 뼈를 비롯한 오븐 사료를 먹이지 못하면 달걀 껍질의 기본 성분이 칼슘이 모자라서 아무리 알곡 사료를 먹여도 닭이 알을 못 낳는단 말이에요.
0: 아이고, 그러니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면 또 얼마나 속상하겠니?
1: 아버지가 돌아온들 사료 문제를 해결할 무슨 방도가 있겠나요?

0: 이거 정말 야단났습니다. 아니 그러니 부총장 동진 비행기에서 내리는 길로 집에도 못 들리고 우리 닭공장부터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까?
1: 집이다 뭐야. 사령 문제가 제기되는 게 뭐 동물의 공장 하나뿐인 줄 아오?
0: 예.
1: 황일북도의 닭공장에서는 당장 5분 사례가 떨어졌다고 야단이요. 또 평안남도의 닭공장들에선 첨가제와 미량원소 여유가 며칠 문도 안 된다고 당장 발등에 불이 들어졌다고 하오.
0: 그런데 전국적으로 터초에서 제기되는 닭사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1: 그래, 동문의 닭공장에선 사료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어떻게 찾았어?
0: 아직 이렇다 할 방도가 없습니다.
1: 어?
0: 어떤 일꾼들은 사료 보장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달게 마리스를 대폭 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후보닭들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이런 죽병아리 같은 후보닭들을 다 잡아없애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초래되겠는가를 생각해봤소? 에?
0: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1: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새 닭공장의 후보닭 마리수는 수령님께 보고 드린 숫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후보닭을 줄여서는 안 돼요. 집에 농, 내일부터 닭공장의 일꾼들은 모두 농촌으로 나가야겠어. 현재 나가서 닭사료에 이용할 량국 부산물들을 직접 접수해 와야겠어. 구체적인 조직 사업은 지변 동무가 책임지고 집행하오.
0: 알겠습니다.
1: 난 가군 총무의 일꾼들과 함께 수산 사업소들이 나가겠어. 어떻게 하나 5분 사료를 실어드려야지. 현재 방도는 그것밖에 없어. 사료 여유가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사료를 확보해야 하오.
0: 부총무장 동지, 그럼 전 돌아가서 조직 사업을 하겠습니다.
1: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临시 대책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사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 결국 이 사실을 위대한 수령님께 그대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가.

0: 목장 동지 아니 왔습니까?
1: 아니 자네 정우가
2: 매부 저북엔 언제 도착했습니까?
1: 오늘 아침에 도착했네.
0: 예? 참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 누이가 집에는 아직 안 들어왔다더군요.
1: 집에 들릴 새가 있어야지. 어쩌겠나. 당장 닭공장에 사리가 걸려서 큰일이 났는데.
0: 예. 참 이번에 외국에 갔던 가공기술 대표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1: 어? 아이,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0: 그 대표단에서 희귀한 관상용 닭을 저국에 들여왔다지요.
1: 아, 털발 닭 보고 하는 말이구만.
0: 예.
1: 아, 정말 그 관상용 닭이 우리 수령님의 휴식을 순간이나마 보장해드리는데 이바지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0: 매부, 우리 무역성의 일꾼들이 모두 자책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금 초국보다 외국에 더 자주 나가면서도 왜 미쳐 그런 생각... 저도 매부를 떠나봐야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1: 원 사람도... 아,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한데 어떻게 왔나?
0: 예, 무역성에서 당장 닭공장에 필요한 사료 첨가제와 각종 미량 원서를 우리 부서에서 풀어줄 때 대한 특별과업이 떨어졌어요.
1: 무역성에서 특별과업을?
0: 예.
1: 아니, 어떻게 닭공장 사료 문제가 벌써? 혹시 당중앙위원회에서 수령님께 보고를 드렸을까?
0: 예? 아니, 당중앙위원회에서요?
1: 그렇네. 관상용 닭 때문에 부부장 동지를 만난 김에 사료 문제 실태를 그대로 보고했네.
0: 예. 매부, 하여튼 닭공장에 어떤 사료 첨가제가 필요하고 또 두려워야 할 각종 미량 원서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1: 자, 그럼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0: 응? 예.
1: 자, 어서. 집에 놓고 량정성에서 오는 차들은 일호동 사료 창고에 부리게 하오.
3: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정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우린 수사성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5분 사료를 실었는데 어디에 부리면 좋겠습니까?
1: 아니, 5분 사료를 실어 왔다고요?
4: 예.
1: 아니, 그럼 그저 지금 저 족잠이 쉬는 곳이 다 5분 사료란 말이요?
4: 아, 이것뿐일 게 뭡니까? 뒤따르는 차들이 다 동해 수산사업소들에서 실어오는 것들입니다.
1: 아니, 이런...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 5분 사료 창고는 저기 보이는 저 창고인데 거기다 부려주시오.
4: 네, 알겠습니다.
5: 아버지!
1: 에? 아니, 네가 어떻게...
5: 대학에서 세탁 공장에 실습을 나왔다가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는 말을 듣고 들렸어요.
1: 그래?
5: 그런데 사료 문제가 걸려서 후보 닭들을 폐사시키는 문제가 어려진다더니 어떻게 풀렸나요?
1: 글쎄, 나도 아직 궁금하다.
5: 네?
1: 수미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주셨다. 아니, 이렇게 연방 사료들이 들어오니 미처 다른 생각을 해볼 짬도 없구나.
5: 그래서 저국에 도착해서도 며칠째 집에 못 들어오셨군요. 참, 아버지, 이번에 갔던 그 나라에서 관상용 닭은 가지고 오셨나요?
1: 그럼, 그걸 잊으면 안 되지.
5: 그 관상용 닭이 그렇게 희귀하나요?
1: 그래, 오죽하면 수많은 나라의 정객들과 기업가들까지 미리 주문을 해가면서 연구하겠니?
5: 그래요?
0: 아니, 이거 우리 순이가 아니냐?
5: 어머나, 외삼촌!
0: 순이야!
5: 아니, 그런데 외삼촌이 어떻게 여기 타공장에 왔어요?
0: 무역성이 우리 부서가 가금 전국에 지시를 받는단다.
5: 아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1: 자네 왔나? 그래, 사료 첨가제와 미량 원서들을 벌써 들여왔나?
0: 야, 참, 저렇게 연방 들어서는 수송차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1: 정말 수고했네. 수고했어. 첨가제와 미량 원서들을 들여오는 문제가 말처럼 쉽지 않은데 어떻게 며칠 새 불이 번쩍나게 해졌겠나?
0: 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가 되셨다는데 다 보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 저기 당주정연의 부부장 동지와 함께 왔습니다.
1: 아니, 부부장 동지가?
0: 예.
6: 부총장 동무.
1: 부부장 동지.
6: 뭐니 뭐니 해도 사료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마음이 놓이질 않소?
1: 그야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저 눈앞이 다 새까맸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같이 풀릴 줄이야.
6: 부총장 놈아, 리비안 수령님께서 닭공장 사례 문제와 관련해서 또다시 교시가 계셨어.
1: 아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6: 그렇소. 닭공장들에서 사례 문제가 걸려 달걀 마리수를 줄여야 한다는 우경까지 제기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니 후퇴를 하자는 건가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민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 한치도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농업송에서 콩깨묵을 보장하는 문제로부터 수산송에서 뽑은 사례를 보장하는 문제, 사료 첨가제와 미량원서를 사들여 오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조직 사업을 해주시옵소서.
1: 예.
6: 그리고 전국의 닭공장들의 사례를 보장하는 국가적 체계를 직접 세워주시옵소서.
1: 위대한 수령님께서요.
5: 아버지.
1: 네.
6: 밤늦도록 국가적인 사료 보장 체계를 세워주시느라 휴식도 못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꾼들이 이제는 좀 쉬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공장 집에 노릇까지 하자니 옳지 않구나. 그러나 이민 생활을 돌보는 것은 내가 응당해야 할 일이고, 더구나 사료 문제는 나라의 각 송기관들이 나서야 하는 문제니 아무래도 내가 해야지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게 아니겠소.
1: 부부장 동치, 부부장 동치.
6: 자, 부총국장 동무, 오늘 아침 상고하려 나오셨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가 외국에서 들여온 그 관상용 닭을 보아주셨어.
1: 그렇습니까?
4: 내부.
1: 아니죠, 부부장 동지. 그래, 위대한 수령님께서 뭐라고 교시하셨습니까?
6: 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닭 품종은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대본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글쎄,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한 해 알을 몇 알이나 낳는가 하는 물으심이었어.
1: 아니,
6: 그래서 이 닭은 돌발 닭이라는 품종인데 한 해 80알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어.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닭은 보통 한 해 200알부터 250알까지 알을 낳는데 80알 정도나 알을 낳는 닭을 어디에 숙이는가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
1: 아니죠, 부부장 동지. 그 털발 닭은 달걀 생산용이 아니라 관상용입니다.
6: 우리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닭이야 알을 많이 낳아야지 보기나 좋아서 어디 쑤겠냐고. 난 아무리 보기 싫게 생겨도 알을 많이 낳는다면 매일 보려 나오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소.
1: 아니, 우리 수령님께서...
6: 부총국장 동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한 해 달걀을 한 400알쯤 낳는 닭이 있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라고.
1: 예.
6: 그러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달걀을 공급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뜨겁게 표시하시옵소서.
1: 한 해에 400알을 낳는 달걀이라니.
5: 아버지, 그것이 우리 수령님의 서원이란 말입니까?
1: 내부 박부장 동지, 제가 미쳐 몰랐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이 우리 민 모두의 소원이라는 건 알면서 우리 수령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미처 몰랐습니다.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하겠는가 말을 생각하신 우리 수령님의 소원을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나라의 가군 부문을 맡은 일꾼이겠습니까?
6: 부총국장도. 그래서 관상용 닭은 동물원으로 보내도록 하였어. 정말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구리 다 바치시는 위대한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소.
1: 부부장 동지.
5: 아버지.
1: 내부. 순이야, 우리 잊지 말자. 우리 수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언젠가 난 너에게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결심해야 후회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 내 오늘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주마. 누구든 한 생에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살자면 세상에 오직 우리 인민밖에 모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받들어야 한다. 알겠니?
5: 아버지, 난 가금연구에 한 생을 바치며 연구사가 되려고 결심했습니다.
1: 영타, 내 딸아.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관상용 달개기 뜬 이야기는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와 좋으신 인민의 위대한 노보에 대한 전설이 되어 오늘도 전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천세만세 길이 전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가공 천국 부천국장 덕윤이의 최혁, 그의 딸 순이의 선소연, 덕윤이 아내 정씨의 심현숙, 가금연구실 실장 준성의 박정일, 처남 정호의 변철경,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성영만, 닭공장 지배인의 김정희, 안내방송원의 리인혜,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리성만 작, 강혜영 연출, 윤광진, 방연실 편집, 어버이의 서원,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이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는 1970년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가극혁명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본보기이며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그럼 제2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검은구름 몰려오고 번개치는데 언제부터 이 땅 위에 무슨 생겨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여성 기학 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우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송 기약 종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39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고향의 흑한줌,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7시 23분에는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세우도.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 11시에는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43분에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이런 제목으로 평양화력발전소를 소개합니다. 15시에 보도, 16시에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 자리에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12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날이 밝는다. 20시에 보도. 20시 13분에는 명당 자리.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는 종합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위대한 애국자.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42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17일 목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 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 음악을 들으시고 5시 39분에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고향의 흑한줌, 6시에 보도와 날씨, 7시에도 역시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7시 23분에는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도 이런 제목의 방송입니다.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는 언으로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 11시에는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방송, 12시에 보도와 날씨, 13시와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43분에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이런 제목으로 평양화력발전소를 소개합니다. 15시에 보도, 16시에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 사랑의 품, 행복의 요람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12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날이 밝는다. 20시에 보도, 20시 13분에는 명당자리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21시에는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위대한 애국자,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42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흙한줌.
1: 늘 밟고 다니던 한줌 훌기 이리도 귀한 줄 왜 몰랐던가. 지방공업혁명의 첫 포성 울리시며 우리 원수님 몸소 첫사 뜨신 그 흙, 내 고향에 둘도 없는 보물이 되었구나. 집집마다 갑옷처럼 간직한 그 흙, 감격 속에 안아볼 때면 그날의 그 격정의 열파가 가슴에 일어번져 더더욱 소중히 끼워앉던 그 흙엔 고향 땅에 꽃펴갈 행복의 씨앗이 움푸고 있었어라. 눈물겨웠구나. 새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도 첫살림과 함께 풍성해질 군살림 구려보며 비로도의 그 흙을 정이 쌓아놓을 때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마음속에 솟구치던 애국의 불똥이 견천의 날 하루빨리 앞당길 열망, 사연 깊은 그 흙과 함께 품어안고 젊은이들 기세도 드높이 떨쳐나섰다. 이 고장에 태를 묻고 산 토백이 로인들도 원수님 운덕에 좋은 날을 빨리 보게 되었다고 흥이 나서 삽을 들고 수유나무림을 갖고 간다. 산나무 푸르른 봄 등판에 웃음 날리며 나무를 심는 아이들아, 복받은 이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애국의 마음 무성히 자라우거라. 이제 한 해 후면 온 분에 쏟아져 나올 그 모든 것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고향의 특산이라면 약밤과 입담배, 영주천을 꼽던 산골군, 이제 못 들어진 지방공장들이 일떠서 열선

0: 손가락이 모자라게 가지수가 늘어날 때 이 땅에 바치는 열렬한 사랑은 내 고향 청수산보다 더 높아지려니. 지방발전의 눈부신 미래를 온조 우리 원수님 뜻깊게 떠올려주신 흙이여, 가슴마다 간직한 것은 한 줌이어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의 무게가 너에게 다 실려있거니. 아, 귀중한 내 고향이여, 한생토록 빛내갈 사랑하는 내 조국이여.
1: 김춘길 쓴 고향의 흙 한 줌,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낭송의 방송은 리세남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선양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힘차게 견인하며 인민을 위한 노동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완벽한 결과로 실현해 나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자랑찬 모습에서 온 나라 천만 인민은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대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중요 대상 건설에 동원되어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인민군대를 믿고 우리 조국의 내일을 마음껏 설계하겠다는 감높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영광의 시대를 역사에 기록하는 대건설 사업들이 인민군 장병들을 남문도 세워주시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 대한 우리 당 특유의 신임, 그 무엇으로서도 보상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유의 믿음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은 악성 전염병이 우리 경내에 끝내 유입된 엄청난 사태 앞에서 인민군대 군의 부문 전투원들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 급파하셨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연의 광란이 각처에서 사납게 기승을 부리던 때에도 인민군 장병들을 인민들이 입은 재난을 가셔주기 위한 성스런 전역에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당주왕이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결정하면서 제일 먼저 믿은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당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 무력이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대건설 전역들과 피해복구 전구들에서 영적 위훈을 떨친 인민군대가 기본 전장을 타고 앉아야 전반적인 건설 대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늘 같은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군인들이 있는 것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여도 다 가보아야 한다고. 군인들이 있어 최고 사령관도 있다고 하시며 서해의 최대 열섬 수역 마지막 한끗 섬초소까지 찾아가신 뜨거운 그 사랑.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시며 뒤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날 초소의 병사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곁에 세워 한생의 소원을 다 풀어주신 그 은정은 오늘도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마음속에 인민군대라는 그 부름이 어떤 크나큰 무게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온 몫으로 절감하면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수호자의 군기 높이, 창조자의 군가 높이 시련을 이겨내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영군대의 존엄과 명예를 빛나게 아로새겼습니다.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75돌을 성대히 기념하던 그날, 우리 인민군대 특유의 충실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광풍 속에서 더욱 억세여지고 시련 속에서 더욱 강대해지는 우리 국가의 모습은 싸우는 군대의 모습에 비춰 있고 우리 인민이 올라선 존엄의 절정에서는 영적인 군 장병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혁명투쟁사의 특기할 사변으로 기록된 당제 구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지난 5년간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전초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준엄한 전장에서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당의 명령 지시를 받들어 피와 목숨, 땀으로 거대한 성과를 쌓아올리고 무수한 영적 위훈을 기록한 우리 인민군대를 본 대회의 명예로 높이 평가하자는 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어 시대와 인민의 열광어린 경의 속에 자랑스런 그 이름을 빛내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정녕 천하제일의 위대한 수령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전설적이고 전능한 군대, 영적 조선인민군이 있어 전면적 국가보훈의 실현은 확정적이며 이땅 위에 인민의 리상사변은 반드시 일어서고야 말 것입니다.
1: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일으켰으며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 후대 교육 사업에 적극 이바지한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 학직이 수여됐습니다. 16일에 진행된 수여식에는 내각 부총리 전승국 동지, 지식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조희승 동지에게 원사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장 장성철 동지, 강좌장 왕상덕 동지, 김제공업종합대학 연구사 최용목 동지, 평양의학대학 부강좌장 종남훈 동지,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강좌장 양혜영 동지, 사회과학원 소장 서성일 동지, 국가과학원 실장 리명환 동지, 종준택 원산경제대학 강좌장 한현 동지, 지도교원 최용남 동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연구사 김용수 동지에게 교수의 학직이 수여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부장 김초락 동지, 부학부장 최송접 동지, 소장 개은철 동지, 처장 엄성진 동지, 강좌장들인 우성섭 동지, 리경일 동지, 실장 김현일 동지, 부원 주진혁 동지, 교원들인 황현희 동지, 박성호 동지, 연구사들인 김준규 동지, 최현수 동지, 신용학 동지, 조경호 동지, 홍광철 동지, 한은정 동지, 김경아 동지, 박사원생들인 류금성 동지, 변승준 동지, 변금혁 동지, 김치공업종합대학 실장들인 백금혁 동지, 마진성 동지, 옴상철 동지, 교원들인 남은영 동지, 황혜경 동지, 연구사들인 박충일 동지, 홍광역 동지, 추기역 동지, 옴광성 동지, 김보윤대학 교원 박시연 동지, 평양 제1사범대학 연구사들인 김경일 동지, 김경학 동지, 평양 제2사범대학 강좌장들인 김금실 동지, 리춘길 동지, 지도교원 로용 동지, 평양건축대학 교원 육수경 동지, 연구사 윤희영 동지,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강좌장 배경철 동지, 평양외국어대학 연구사 리동일 동지, 평양과학기술대학 학부장 최문명 동지, 평양출판인쇄대학 강좌장 김주성 동지, 연구사 김금성 동지, 평양교통운수대학 실장 김창섭 동지, 평양연극영화대학 과장 리창원 동지, 금성종치대학 강좌장 리만석 동지, 부장 리지성 동지, 연구사 김용일 동지, 금성제2중학교 강좌장 오철남 동지, 평양제1중학교 교원 정례연 동지, 모란봉 제1중학교 교원 백창호 동지, 사회과학원 실장 로일남 동지, 연구사들인 강금철 동지, 리혜숙 동지, 차선일 동지, 국가과학원 실장들인 오성일 동지, 윤금철 동지, 유봉골 동지, 김종남 동지, 연구사 최향미 동지, 함흥부원 실장 지종수 동지, 생물공학부원 실장 종철남 동지, 연구사 김철민 동지, 박사원생 리신혁 동지, 보건성 실장 조문왕 동지, 의학연구원 처장 김종호 동지, 실장 소송수 동지, 농업과학원 실장 전용곤 동지, 연구사 리은주 동지, 경공업연구원 실장 김광우 동지, 교육성 과장 홍광훈 동지, 소장 리현 동지, 조선민속박물관 학술연구원 리철남 동지, 옹유아동병원 과장 김진명 동지, 체육성 소장 허범순 동지, 평성수의축산대학 교원 김철진 동지, 평성상업봉사대학 강좌장 박창력 동지, 평안북도당학교 교원 김현일 동지, 사리원시 운하소학교 교장 김혜경 동지, 황해북도종합병원 원장 리성환 동지, 강원도농업과학연구소 소장 박준원 동지, 김종숙 사범대학 강좌장 선우광역 동지를 비롯한 86명에게 박사의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0: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청년 애국자들이 자랑찬 미혼을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으며 어머니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청년전위들의 충천한 기세와 과감한 분투는 당결정 관철을 위한 총진군 대호에 지남없는 생기와 활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를 더욱 빛내갈 불같은 지향과 열망을 간직하고 청춘의 자서전을 애국으로 수놓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 당이 안겨준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의 감높은 영예는 오늘 청년대회에 힘과 지혜를 안겨주며 새로운 기적과 미혼 창조회로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기간공업 부문의 청년 선구자들이 당대회 결정 반사를 위한 전구마다에서 빛나는 미훈을 창조하며 기수의 영예를 떨쳐가고 있습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 부문을 중시하는 당의 믿음과 기대에 더 높은 생산 성과로 보답하려는 온 나라 청년 탄부들의 투쟁열의가 비상이 승화되는 속에 함남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수동 석탄생산사업소 온곡갱의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석탄 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세전망 목표 수행을 위한 투쟁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강렬한 지향을 안고 룡성기계 연합기업소와 상문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청년 선구자들은 가치있는 기술력 기난들을 장안 도입하고 각종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며 증산 투쟁에 떨쳐나선 대우의 앞장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일터의 혁신자로 장의관 명소로 집단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붐 없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어준 라건기계 종합기업소 노동자의 미거도 사람들의 찬행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전면적 부흥의 활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화력발전소들에서의 전력 증산을 위한 새로운 조종체계를 연구 완성한 것을 비롯해서 나라의 전력공업, 화학공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하고 국제학술잡지에 실용적 가치가 큰 논문들을 발표한 국가과학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청년과학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온 나라 청년들의 투쟁에 더없는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정공업 부문과 림업 수산 부문에서도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들의 정신세계와 일본세를 따라배워 집단적 혁신과 미혼을 창조하기 위한 청년들의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기대 운동과

0: 한교대 더하기 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선구자가 돼서 2년 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김일성 청년영예상 수상자인 사리원 방직공장 직포공의 모범을 따라 공장의 청년들은 세계존 세계력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 누구나 이약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소중히 간직한 량강도 림업관리국 배감 객목생산사업소의 운전사 청년은 청년들을 돌격대 활동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통나무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안남도 수산관리국 문덕수산사업소 조선노동당의 딸 청년 여성여홍호 선장과 처녀 어로공들도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받들며 귀중한 청춘 시절을 창조와 위훈의 날과 달로 이어가는 청년들의 강력한 기상과 줄기찬 투쟁에 의해 단결성 관철의 전구들마다에서는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열의가 더욱 고도되고 있습니다.
1: 농업 생산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알곡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 때에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각지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에 진입했습니다.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다음해 밀보리 농사와 관련한 기술 좋은 수패를 실속있게 조직하고 해마다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데 맞게 우량 품종의 종자 확보와 지력 개선을 비롯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파종 면적을 천여 종보나 늘린 황해남도에서 포전마다의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고 땅 다르기 등 선행 공정을 예견성 있게 추진하면서 씨뿌리기를 일정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봉천군, 연안군, 옹진군의 농촌들에서 생육기일이 짧고 수확고가 높은 우량 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토양 조건과 품종별에 따르는 씨뿌림 양과 씨앗 묻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 밀 재배 적지를 바로 선정하고 노력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 역농 작업이 동시에 벌어지는 속에서도 수안군, 곡산군의 농장들에서 자기 지역의 기후 조건에 따르는 과학적인 역농 방법을 적용하고 기계와 비중을 늘리면서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광학농사의 다수학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한 평안북도의 농업 근로자들이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마군, 창성군, 동창군에서 강릉이 가을이 끝나는 차제로 밑비료 주기를 책임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햇빛 말리우기 종자 소독을 끝내고 포전별, 필지별로 씨뿌리기를 안심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등지에서도 파종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품종들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 감세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날마다 많은 면적의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우리의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으로 올려 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함경북도에서 청진농업대학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했습니다. 1만 7천여 평방미터의 연 건축 면적에 교사와 종합강의실, 전자도서관, 실험실, 체육관, 기숙사를 비롯해서 교수 교양과 농업과학기술연구, 학생들의 학과 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대학이 건설됨으로써 당의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행을 주도해갈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진농업대학 준공식이 16일에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두일 동지,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허경철 동지, 도와 청진시의 일꾼들, 교원들, 건설자들, 청진농업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영호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청진농업대학의 준공은 후대 육성, 인재 육성 사업을 혁명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주체교육 발전에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가 나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나라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학의 개건 계획안과 설계안을 몸소 보아주시며 건설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당의 교육혁명 방침을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과감한 실천력과 분발력으로 대상 공사들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결속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보다 개선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욱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하여 학생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알차게 키울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과학농사 실현의 개척로를 앞장에서 여러 제길 일념안고 분초를 아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기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이 앞서 도당 책임비서와 도안의 일꾼들은 새로 건설한 농업과학원 축산학연구소 화대축산연구 분소를 돌아보았습니다.
1: 다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 오스트랄리아의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했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와 미국, 오스트랄리아의 육군이 일본에서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은 것과 관련해서 대변인은 군사연습이 방어라는 간판을 내들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전략공격무기의 전연 배비를 추진하여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군사적 대결 위험을 증대시키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엄중히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연간 일본이 장거리 공격무기의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군사연습을 비로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는 한편 지역 밖의 세력을 진영 대결에 끌어들여 지역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면서 신군국주의의 그릇된 길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중국은 관련국들이 다른 나라의 안전상 우려를 실제적으로 존중하고 그릇된 수법을 시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호철 김주경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원산, 청진,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사리원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개인 후 흐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28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개송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 송진,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7도씨, 28도씨, 신의주 17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9도씨, 사리원 17도씨, 29도씨, 강계 9도씨, 28도씨, 원산 16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7도씨, 청진 16도씨, 24도씨, 해산 8도씨, 27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손 17도씨, 24도씨, 개성 18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님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언제나 깊이 마음 쓰시며 끝없는 혼신의 자욱을 이어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문수물놀이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부경리 리명성 동무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혁명 용도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3년 9월 한달 동안에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실내 물놀이장과 야외 물놀이장의 미끄럼틀 수조, 파도 수조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 수조들과 여러 체육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공법의 요구대로 시공을 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멋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내 물놀이장의 외벽에 갈매기와 겉둥어, 물방울 등을 대상 특성에 맞게 색 타일로 형상하면 외벽 처리가 더 특색 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풍부러워진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자애로운 후보의 영상을 오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한 때로부터 어느덧 1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나날 이곳에서 끝없이 차고 넘친 행복의 웃음소리는 열화 같은 사랑과 정으로, 희생적인 헌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끝없는 찬가였습니다.
2: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작업반장 정윤희입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따뜻한 사랑 속에 우리 물놀이장에는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인민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물놀이장에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류인민 야외빙평장, 총류원,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해서 대동강 기슭에 훌륭하게 일뜨선 창조물들 마다에서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이 바란다면 도로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실 숭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끝없는 헌신으로 인민의 숙원을 현실로 꽃펴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용도 아래 이땅그 어디에서나 창조와 변혁의 위대한 산하들이 연속적으로 태어나 새 생활, 새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당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있는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언제나 깊이 간직하고 봉사활동을 더 잘하고 모든 시설들을 에어관리하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길이길이 전해가려는 것이 우리 물놀이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점하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부델 마지드 티브니 9일 이 나라 조제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용성직의 연합기업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상설비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도에서는 대상설비 생산의 선우차를 바로 정하고 공정 간 연계를 긴밀히 하면서 높이 세운 일정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군 주철 공장에서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물품 생산 기일을 훨씬 단축하고 있으며, 1, 2기계 직장들과 대형 공작기계 직장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며 압축기 부분품들의 가공을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선군 압축기 직장에서는 압축기 가공과 조립 속도를 높이고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더욱 고도시키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재 생산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각종 소재들을 연속적으로 부원해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대상설비 생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증산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진군기세를 고도시키고 있는 용성기계 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대상설비 생산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남포시에서 올해 농사결 속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가을고지와 나달토을기, 가을 밀보리 씨뿌리기를 조기에 다그쳐 끝내기 위해 모든 부서들과 일꾼들이 선전선동 부하의 배합작전, 협동작전을 강화하여 대중의 애국적 요리를 배가해주는 사상전의 도수를 부단히 높이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전선동 역량을 시안의 농장들에 파견해서 포전마다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당의 농업정책 관철이로 고무하는 집중경제선동을 참신하고 기동성 있게 벌이기 위한 준비사업에 주목을 돌렸습니다. 15일에 진행된 선전선동 역량 출동식에는 시와 구역, 군, 공장기업소의 당 선전부문 일꾼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출동식에서는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의 준비 정용이 평가됐으며 온천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 공연에 대한 보여주기가 있었습니다. 출동식을 통하여 현장 정치사업, 경제선동의 방법론을 다시금 체득한 당선전부문 일꾼들과 기동예술선동대원들, 방송원들은 시안의 농촌들에 나가 포전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초리마구역과 와우도구역, 대안구역과 강서구역, 온천군 등의 농장들에서 이들은 방송선전, 예술선동, 구두선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경제선동활동으로 올해 농사결석을 위한 용농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고무했습니다. 남포시 전야를 들끓게 하는 화선선동은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넘쳐 수행할 열의로 충만된 대중의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0: 전국 인공지능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연구토론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인공지능학회의 주최로 15일과 1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발표회 및 연구토론회는 당제 9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인공지능 부문에서 이룩된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널리 보급 일반화하여 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 제1사범대학, 차광수 신의주사범대학,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를 비롯한 22여 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개척과 운영, 핵심기술연구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발표회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선진기술을 적극 창조 도입해서 인민경제의 지능화, 무인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는 92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

0: 결과들이 제출됐습니다. 연구 토론회에서는 지능용 로봇 기술 개발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이 토의됐습니다. 이 기간 최근 대규모 언어 모형 기술과 인지 과학 기술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대한 강의들도 있었습니다. 전국 인공지능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연구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종에 맞게 부단히 완성하고 산업화하여 경제 장성과 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1: 전국 도서관 부문 비품 도안 작성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도서관협회의 주최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능도서관과 비품의 국산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국가과학원, 인민대학습당과 각도 과학기술도서관, 시군 미래원을 비롯한 40여 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박사원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시군들의 새로 건설되는 종합봉사소 도서관들의 운영 준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제안들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축 구조 요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가, 공간 절약형 장식 서가, 어린이용 이동식 도서 전시대 등의 제안들이 과학기술 보급거점들의 운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망적 발전에 실용적인 것으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시군 종합봉사소의 도서 봉사 체계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0: 다음, 미국 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기관과 보도수단이 미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미국과의 종속관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언명했습니다. 미권은 역사적으로 내정 간섭을 반대했으며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91%의 응답자가 미국의 내정 간섭을 규탄 배격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은주, 박성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원산, 청진,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함흥,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사리원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개인 후 흐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28도씨, 원산 24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손 25도씨, 개성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 송진,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7도씨, 28도씨, 신의주 17도씨, 28도씨, 해주 19도씨, 29도씨, 사리원 17도씨, 29도씨, 강계 9도씨, 28도씨, 원산

16도씨, 24도씨, 함흥 14도씨, 27도씨, 총진 16도씨, 24도씨, 희산 8도씨, 27도씨, 남포 17도씨, 29도씨, 라손 17도씨, 24도씨, 개성 18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라시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지자기권의 소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중기일기예보입니다.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9월 19일에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 총진, 라손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20일에는 평양, 평성시에서 새벽이 주로 개이었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와 밤이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 강계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총진, 해산, 라손시에서는 오후까지 주로 개이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1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2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23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총진, 남포, 라손,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오후까지 주로 개이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24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손,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1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 29도씨, 해주시 30도씨, 강계시 26도씨, 원산, 총진, 라손시 25도씨, 함흥시 28도씨, 해산시 24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1일에 전반 해상에서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2일에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3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4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 원칙입니다.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워도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민 헌신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도 그에 대하여 인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전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혁명용도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김하군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는 불같은 마음을 안으시고 머나먼 길을 달리시어 이른 아침 도착하신 경의하는 그 이씨였습니다.
1: 먼 길을 오시느라 쌓이신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읍지구 살림집 건설 종용을 교회하셨습니다. 동행한 한 일꾼이 지금 국내 인민들이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사랑으로 건설되는 살림집은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경의하는 청초동지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그것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가장 감높은 평가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께서 그런 평가를 받으니 감개무량하다고 하였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밈없는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의하는 그 일을 우러러니 일꾼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경의하는 청초동지께서는 이제 피해 복구를 끝낸 다음 돌이켜보면 자연재해를 이겨낸 보람이 클 것이라고 하시면서 피해 복구를 벌리면서 살림집들을 원래의 살림집 수준으로 건설하였어도 모르겠는데 완전히 새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 건설한 살림집. 새길수록 일꾼들의 뇌리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있은 가지가지의 일들이 산산이 떠올랐습니다. 뜻밖의 재난을 당한 김하군의 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해 직승기를 띄우도록 하신 사연이며 인민이 당하는 불행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시며 순간도 지체함이 없이 피해 지역으로 인민군대를 급파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피해 복구와 관련한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신 사실들이 이렇듯 뜨거운 정과 사랑 속에 일도선 살림집들이었습니다.
0: 김하군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한서량 동무의 이야기 불멸의 화폭을 떠올립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날 건설 현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크나큰 노고를 바치시었습니다. 공사의 추진 정령을 몸소 요의하시며 하나의 건물을 일도 세워도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 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반영하여 특색 있게 건설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던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한 일꾼에게 건설을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건설 일정에는 며칠 내로 살림집 건설을 완성하고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 임차 주민들을 입사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그렇게 와닥닥 끝내고 자리를 뜨면 안 된다고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가르치시면은 하나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고 완성해도 철두철미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관점과 원칙에 기초하여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학은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주은님 동무도 격정을 덜어합니다.
2: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가을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는 초서리 서재지 살림집 건설장까지 돌아보시고 떠나시기에 앞서 정말 손색이 없는 살림집을 우리 이민들에게 안겨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 건설을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깨끗하게 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줄 바에는 어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이 깨끗하게 구석구석까지 정성을 들여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이 거장 인민들로부터 인민군대가 왔다 간 다음 마을이 시대적 락후성을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다는 온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뜨겁게 강조하셨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 살림집 건설 현장을 돌아보시며 거듭하신 사랑의 당부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마당에 인민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 것인가를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9월 17일 목요일에 로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리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에 경야는 정비소동제의 고귀한 가르치심인 국가의 3대 자원 가운데서 사상적 자원을 제일 중시해야 한다를 해설한 글을 싣고, 문평재련소 당조직에서 직관선전, 직관서원 등을 강화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열의와 투쟁 기세를 증폭시키고 있는 소식과, 각지에서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조선노동당은 조국의 오늘과 내일을 다같이 건설해 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이런 제목의 글과 위대한 헌신이 안아온 시대의 화폭인 인민의 기쁨 넘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편집하고, 경야는 정비소동제의 불멸의 업적을 절하는 혁명 일화들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즈음하여 알제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온 소식, 그리고 정치 용어, 정치 활동가를 해설한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당 선전 일꾼 이 부름을 가장 감높은 용의로 새겨안고, 이런 제목의 글과 사상 사업은 우리 당 사업의 중핵 중에 핵이라는 데 대해 쓴 글, 그리고 남포시당 요리에서 선전 선동 역량 출동식을 진행하고 농장볼들이 집중 존재한 소식을 싣고,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 학칙이 수여된 소식과 일터도 사람도 달라지게 된 비결, 이런 제목으로 평진건설관리국 교량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과학기술을 비약의 보금으로 더욱 힘있게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해 쓴 글들을 편집하고, 자강도에서 탄광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소식과 지금은 산불 위험기이다, 이런 제목으로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 조건에 맞게 산불 방지를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똘치어 나설 때 대해 쓴 글과 전국 인공지능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연구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새로 개건된 청진농업대학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매기 수확으로 신바람 난 만경대 구역의 농장들을 소개한 글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전국 도서관 부문 비품도안 착상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을 비롯해서 과학 문화 부문 소식들과 사회문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어머니 조국과 총련을 떠받드는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겠다, 이런 제목으로 제15차 전국 교원대회에 참가했던 총련 교육일꾼 대표단 성원들의 충성의 맹세를 전하는 글을 싣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우리나라 대표부들을 축하 방문하고, 여러 나라에서 경축 행사들이 진행된 소식과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일꾼들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로 올해 투쟁을 승리적으로 견인해 나가자, 이런 제목의 글을 싣고, 채취공업 부문에서 생산 활성화를 위한 능력 확장 사업을 박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 소식과, 리모 부문에서 연간 통나무 생산 계획을 앞당겨 끝낼 목표 밑에 통나무 마감 나르기를 활기 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여러 과학교육단위에서 석탄공업 부문의 기술적 행실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결실을 이룩하기 위한 탐구전, 두뇌전이 맹렬히 벌어지고 있는 소식과, 소이안의 수산사업소들에서 가을철 물고기 잡이가 시작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야는 정비소동제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과, 높은 실력으로 탕을 받던 백두산 건축연구원 고문 원장이었던 리숑동제의 빛나는 삶에 대해 쓴 글을 싣고,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 학칙이 수여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즈음하여